0: 되게 해주셨고,
1: 네.
0: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1: 아멘.
0: 주셨어요. 네.
1: 네. 야,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이 찬양을 듣고 저희 방송 가족분들의 사연을,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너무 재밌는 그런 찬양인데. 자, 오늘 두 번째 이 107-3번 버스가 멈춘 정류장은 봉사역이었습니다. 네. 어떤 봉사를 좀 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목사님, 우리 9314번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유치부 교사로 봉사 중입니다.

0: 아이들이 정신없긴 하지만 선생님 사랑해요 한마디 들으면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매주 천국 체험 중이에요.
1: 아이고,
0: 와.
1: 고생 많으십니다.
0: 네.
1: 선생님 사랑해요. 한마디 들으면 피로가 사라진대요.
0: 네.
1: 목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0: 네.
1: 요즘에 유치원 교사의 현실 해가지고 이제 영상, 어떤 개그우먼이 이렇게 풍자 아닌 풍자를 한 영상이 돌아다녀요. 근데 현실은 더 고되다고 하더라고요.
0: 제가 조금 알죠.
1: 아, 그러세요?
0: 저희 집 사람이
1: 아, 그러시구나.
0: 어린이집 교사 원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둬서
1: 그러셨군요.
0: 그래도 그때는
1: 네.
0: 조금 낮죠. 한 5년 전이니까.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아, 그러시겠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유, 목사님께서도 훨씬 더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우리 유치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0: 뭐 교회 유치부 교사님들은
1: 네.
0: 그런 어린이집
1: 좀
0: 선생님들하고는
1: 다른가요? 네. 약간
0: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 사랑이 더
0: 네, 그렇죠.
1: 가득하니까. 좋습니다. 자, 5508번님. 저는 매주 새벽 예배 끝나고 식당 봉사하고 있습니다. 뜨끈한 국한 그릇 드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성도님들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봉사는 섬김이면서도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라고 하셔. 세상에 새벽 예배 끝나고
0: 와.
1: 국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0: 너무 귀한 사역인데요.
1: 대단하시다.
0: 너무 귀한 섬김이고요.
1: 어느 교회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0: 그렇네요.
1: 1173번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목사님.
0: 예배 때 자막 넘기고 음향 만지면서 늘 긴장하지만 예배가 은혜롭게 잘 드려지면 정말 뿌듯합니다. 방송실 봉사를 하고 있네요.
1: 네.
0: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보신다고 믿어요. 와,
1: 아멘,
0: 아멘.
1: 아멘. 저도 방송실 봉사를 울산에 와서 했어요. 울산 와서, 여기서, 제 모교회 말고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또 은혜가 있었냐면, 갑자기 생각하는 게, 이거 사람이 30분을 설교를 들어도 사실 순간순간 다른 데로 막 생각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방송실에 있고 제가 화면을 넘기지 않으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불편하고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불편하시잖아요. 초집중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0: 초집중.
1: 아, 이게 방송실의 은혜가 이거구나라는
0: 은혜다.
1: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더해서 주시는 은혜.
1: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도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0: 있죠. 저희들은 학생들이에요.
1: 진짜요?
0: 저희 교회는 학생들이 합니다.
1: 몇 학년 정도예요?
0: 저희 교회는
1: 네.
0: 지금 이제 메인은
1: 네.
0: 이제 청년이 한명 있고, 그
1: 오.
0: 다음에 그 다음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고요.
1: 오.
0: 올해
1: 네.
0: 봉사 자원서를 냈는데요.
1: 네.
0: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1: 2학년이요?
0: 자원을 했어요.
1: 자원이요?
0: 장로님 손자인데
1: 너무 귀엽다.
0: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1: 진짜요?
0: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1: 아, 진짜요? 아니, 왜, 아니, 어떻게, 와,
0: 하려고
1: 대단하시다.
0: 하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방송실에 앉아서 이렇게 PPT도 치고 자막도 넘기면서 하는데
1: 네.
0: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 아이가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기
1: 예.
0: 힘들어하는데 그 앉아 있는 모습이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요. 네, 오라온 축복해요.
1: 이름이? 네.
0: 오라온.
1: 오라온.
0: 네.
1: 약간 오늘의 컨셉과 이름이 상당히 좀 어울리는데요.
0: 아,
1: 네,
0: 네.
1: 오라이처럼 우리 오라온 어린이. 네,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0: 네.
1: 세상에, 그렇군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런 어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저한테도 도전이 됩니다. 교회 청소봉사 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우리 7642번님 목사님 읽어주세요.
0: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의자 정리하고 바닥 닦다 보면 마음까지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조용히 섬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멘.
1: 이야, 아멘.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청소를
0: 그런가요?
1: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섬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이 어딨죠,
0: 야,
1: 목사님.
0: 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가 열심히 하고 섬기는 모습 누가 좀 봐줬으면
1: 맞아요.
0: 목사님이 보시고 좀 칭찬해줬으면 이런 생각도 없잖아.
1: 안
0: 있거든요.
1: 될수 없죠.
0: 있는데 조용히 섬길 수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이라 생각합니다.
1: 아멘.
0: 축복합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곡 듣고, 이 시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찬양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목사님? 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자리가 네.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멘.

0: 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제 또 운행 종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수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네. 또 저희의 사연까지 함께 좀 나눠봤는데 네. 이 시간 좀 어떤 시간이셨는지 소감을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들은 사실 시간이나 우리 네.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좀 힘들고 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연들을 들어보고 경험해보니 결국엔 그게 은혜고

0: 옥이더라.
1: 아멘.
0: 라는 생각이 많이 또다시 듭니다.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짜 가끔가다 내가 뭔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좀 투덜투덜 하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네, 네. 근데 그런 순간조차 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네. 보듬어 주시는 것 같고
0: 그래요.
1: 지나고 나면 이래서 나한테 그 일을 맡기셨구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나를 위해서.
1: 나를 위해서. 네. 이번 한 주도 어쩌면 나를 위한 먼저 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벅차게 그러니까 숨이 턱 막히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조차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 틈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한 주를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끝인사 전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0: 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1: 아멘.
0: 네,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저희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는 그날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달릴게요.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0: 오라이.
1: 네, 이제 저도 여기서 좀 인사를 바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청취자분의 이 사연이 담겨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흥얼거리시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꽃을 전해주는 사람의 손에는 꽃향기가 묻어있다라는 말이요. 결국 내가 무언가를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묻어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그 향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묻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 한 주 좀 잘 마무리하시기를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행들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서 애굽 왕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위대장 보디발이 가중총무로 세우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귀하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같이 이런 39장 5절을 앞으로 넘겨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노예로 팔려간 이 가정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은 사람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집에도 밭에도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 보디발의 가정이 밭에도 모든 소유에도 흥왕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또 그의 신실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가정 총무로 노예로 왔던 이 요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감옥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감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름 3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프린트물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바르게 살고자 하다가 정결하게 살고자 하다가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은 것으로 인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존재로 어떤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절망의 환경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흥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단어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으로 요셉의 일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니명을 쓰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절망의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복으로 요셉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에 지혜가 더해졌고 능력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볼 때에 너무나도 총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총무 이제 일들을 이 요셉에게 다 이임하는 것이니 요셉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제는 요셉의 그 신실함이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노예로 있을 때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니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형통하다라는 말씀은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난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풀어지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적을 따라오게 하는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형통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의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39장 21절의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지혜요 자기의 명철이고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나라는 말씀이나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요셉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예매하지 않는 분이시요 버리지 않는 분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총애를 받게 하셨었던 요셉을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보디발의 집에서도 승리한 삶을 그가 샀던 것처럼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는 일을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 사람의 의식구조와 그분의 인격이 바로 바뀌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9장 9절의 말씀 가운데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옮기면, 직업을 바꾸기만 하면, 내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정말 잘할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의식구조요, 그분의 인격이요, 그분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절망의 자리를, 감옥의 자리를 소망의 복의 장소로 하나님 바꾸어 놓으신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니,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방법이 만남을 통하여서 복을 도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남으로 요셉의 인생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장 3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 놓아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라는 말씀을 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많은 감옥들이 있었을 텐데,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감옥들이 있을 텐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감옥에 가두었을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곳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이요, 한 사람은 떡 굽는 간원장입니다. 여러분 이 간원장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음식물을 통하여서 독을 음식 안에다 넣어서 독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친분이 좋은 사람, 가장 신실한 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먼저 대신 먹어보고, 왕이 마셔야 될 물을 먼저 마셔보면서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비서실장으로서의, 요리사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 상시의 간원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식만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지식, 상식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아는 지혜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왕과 식사를 나눌 때에 역사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나라의 정치의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간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실수로 인하여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있는 감옥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40장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곧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얼굴빛이 지금 좋지 못합니까? 왜 얼굴에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큰 근심빛의 어린 말로 술 맡은 간원장도 꿈을 꾸게 되어졌고 떡 굽는 비서실장도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더니 그 포도송이를 즙을 짜서 왕에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꿈는 간언장은 흰떡 세 강주리가 이제는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이 떡들을 먹어버리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간언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꿈은 앞으로 3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원래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왕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떡 굽는 간언장은 앞으로 당신 3일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목은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그에게 주셔서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게 되어지는 지난날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방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볼줄 알고 환경을 볼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은 꿈을 꾸는 은사와 꿈을 해석하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필이면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술 맡은 간언장, 떡 굽는 간언장이 여러분 다른 날에 꿈을 꾸면 될 텐데, 하필이면 감옥 안에 들어와서 요셉이 있는 그 환경을 만나게 되어오면서 꿈을 꾸게 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지금 요셉을 격려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요셉 중심으로 시간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움직여 가게 됐다는 겁니다. 꼭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0장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떡 굽는 간언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술 맡은 간언장은 세워지게 됨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간언장에게, 술 비서실장에게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장 14절에 보게 되었으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게 아뢰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청년으로서 나는 신실하게 살라고 하다가 나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라 하다가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으니까 당신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의 이 우환을 좀 벗어게 할수 있도록 당신이 잘 되거든 술 맡은 간언장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 좋은 일을 하게 되었으면 그때 사역을 할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잊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은혜요, 기억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있는 것도 은혜요, 기억나게 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잊을 것은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실수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에 떠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복잡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도록 제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들 것은 때가 되면 기억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나는 것도 은혜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왜 그거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린 것도 은혜입니다. 나중에 기억나게 만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은 이제는 술 맡은 간언장이 가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기억당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신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종으로 팔릴 때나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05편 1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무슨 말씀을 단련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서 실현될 때까지,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앞으로 와서 꿈을 꾼 그대로 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럴 뿐 아니라 고식단, 흔들의 고식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말 때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단련하셨다는 겁니까?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한 시간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가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남을 통하여서 감옥 안에서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굽 나라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1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41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응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한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한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더라. 바로가 깬적 뭐더라? 꿈이더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감옥 안에 요셉이 있는 그때에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애굽 나라는 최고의 강대국 나라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그쪽에서 이 애굽 나라는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필이면 요셉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데 몇 년 이후에 만 2년 이후에 아직까지 요셉은 감옥 안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계속 종이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갑니다. 시대와 민족과 국가와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 애굽나라는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천문학이 발전이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되어져 있었는데,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누구 하나 해석할 만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접대를 하다가, 음식을 대접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잊었던 요셉이 기억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은 것도 은혜고 기억나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2년 전에는 잊었습니다. 근데 이런 왕이 꿈을 꾸고 나니까 그 꿈에 대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기억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하!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왕이여, 이 히브리 청년은 꿈을 듣기만 하여도 그 꿈을 해석해 주더이다. 내가 지난날 경험을 보면 2년 전에 내가 왕에게 실수를 하여서 감옥살이에 있을 때에 이 청년이 해석을 해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어지었던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왕이여, 다른 사람은 죄가 없어도 이 히브리 청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 청년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생활할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왕이여,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왕에게 절대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초대하게 되어지고 그 초대한 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꿈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될 텐데 이제는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흉한 암소들이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고 튼튼한 이삭이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파리한 그런 이제는 이삭이 나와가지고 가늘고 몹쓸 이삭이 나와서 다 삼켜버리는 것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애굽 땅에 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흉년이 찾아와서 지난 7년 동안 그 대풍년을 사람이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메마른 곳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테니 왕이여, 내 말을 들어소서. 왕이여, 지금부터 이제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일어나게 되면, 들게 되어지면 각 성읍마다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다가 양식을 가득 5분의 1을 이제는 수매를 해가지고 5분의 1을 가득가득 채우소서. 또 창고가 부족하면 또 짓고, 또 창고가 부족하면 또 짓고, 창고가 또 부족하면 지어서 7년의 풍년의 그 양식을 허랑방탕하게 허랑하게 썰지 마시고 가득 채워놓으소서.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옳도다, 그의 말에 내가 감동을 먹구나, 여호와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를 지금 보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러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오해와 서운함일 때가 있고요. 도와줬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자꾸 거기에 머물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받던 그일라 성읍을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요, 정작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배신감에 붙들려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떠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생각해보면요, 상처 준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서운함, 배신감 이런 감정이 있다면요, 왜 이런 일이? 이 생각에만 머물기보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 다시 걸어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요. 내 삶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찬양을 통해서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억울한 일 하나 생기면 그 생각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 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나를 사울에게 넘겨버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에 그 감정에 머물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당연히 아팠겠죠. 저라면요. 아니, 그일라 이 사람들 엄청 화가 나고요.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내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 감정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죠.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에 매여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가야 할 길,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을 해내는 일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다시 걸어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드는 시간 여러 같이 찬양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며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서운한 일 왜 없겠어요? 우리 4821번님도 2057번님도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람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서 계속 그 생각에만 매여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뭐 가족끼리 맘상하는 일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맘상하는 일도 있죠. 7713번님, 가족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네요. 가까운 사람이라 더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더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요. 그리고 화합하게 하시는 분,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또 우리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463번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또 고백 주셨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2089번님도요. 지치고 힘들 때 또 고난이 닥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정말 기분이 뿌듯하고 뭉클할 때가 있어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위로받고 힘을 내본다고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배신당한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요,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죠? 4202번님이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마다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다윗 같은 우리 사무엘반 화이팅! 주셨어요.

이 사무엘 반 친구인가요? 저는 4202번님 처음 사연 읽으면서 되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다 회복된 뭐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같은 사무엘 반 화이팅. 다윗 같은 사무엘 반이라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두 분 다 훌륭하신데. 그래요. 사무엘 반 친구들과 또 이렇게 잘 지내고 관계가 어려우면 또 주님께 구하면서 잘 회복해 나가는 거, 그거 훈련 중요합니다. 네, 잘 지내길 바래요. 6913번님 샬롬. 피곤하고 지치지만 오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며 화이팅하고 있어요. 피디님 할렐루야 하시는 억양이 참 매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계속 찬양해 보시죠.

할렐루야, 힘차게 같이 찬양했습니다. 5535번님이요.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진 동료와 오늘 이야기 나누기로 했어요. 부디 오해가 잘 풀릴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네, 우리의 이 관계의 문제, 또 나의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도요. 모든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한번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사람과 감정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 묵상하면서 오늘도 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지금까지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 277에 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입니다. 제가 중국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강해해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는 왕징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버스로 한 40분쯤 타고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쪽지에 주소를 들고 찾아가는데 방향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줍잖은 영어로 계속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약간 외곽이라서 그런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다가오고 길은 알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마치 일본 여성처럼 보이는 한족 여성이 양산을 쓰고 치마를 입고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소를 보여주니까 자기 회사가 그쪽 방향이라서 같이 걸어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 3, 40분 정도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터기 위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0: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누군가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죄를 사해줄 진실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한 30분가량을 주고받고 대화를 했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이 자매가 양산을 옆에 딱 두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영접기도를 한 겁니다. 한족 전도가 어렵다 그랬는데 놀랍기도 중국에 간 첫날에 한족 여성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강의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도자기에 디자인을 그리는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능하면 혹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안에 디자인을 그리는 사람이 한 4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니까 또 사장님한테 민폐 끼칠까 싶어갖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제 소매를 툭 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다시 중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 안에서 한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이듬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갈급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도 국경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로 나가보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문자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번을 적어주시고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잊지 마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강세영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벌써 5월이 다 갔어요.
1: 예,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네요.
0: 내일부터 덥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뭐 약간 비 오는 곳도 있고 경남 내륙 지역은 비 오는 것도 있고 한다는데 내일부터는 많이 무더워진다고 해요. 더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무더위에도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5월의 마지막 평일입니다. 네, 예.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모레 주일을 보내고 나면 6월이 다가와요. 그래서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6월을 기대하는 기도로 오늘 첫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5월, 화창한 날씨 속에 주 안에 즐거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이 기쁨 한 해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곧 무더위가 다가오지만 주님, 우리의 열정으로 무더위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경학교와 또 여름 행사들을 계획합니다.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행사들이 준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의 달,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가정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 문자 메시지로 기도 사연을 보내셔도 되고요. 극동방송 앱 클릭하시고 울산 누르신 후 소망의 기도 채팅창에 기도사연을 남겨주셔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무명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울산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도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상달하길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지금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첫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듣고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함께 나눴고요. 방송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8048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사위 이근혁, 마흔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방광 종양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했는데 방광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또 얼만큼 전이가 되었는지, 앞으로 3일 동안 입원해서 추석 검사를 다시 한다고 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위와 딸의 마음에 평안함과 모든 것에 감사하며 둘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와 치료의 모든 과정 주님께 맡깁니다. 목사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젊으시네요.
1: 예,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이 눈에 맺히네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0: 네.

0: 집사 아직 한참 일할 나이에, 아, 근데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불평 원망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아멘.
0: 그 믿음 그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위 이건 역시 방광암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 방광암에 걸린 사위와 딸의 마음에 하나님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방광 종양이 발견되고 조직 검사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을 텐데 원치 않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영광 받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털끝만큼이라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든 게 불투명한 가운데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오니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1: 아버지.
0: 위기를 잘 극복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암이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1: 아멘.
0: 인생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1: 아멘.
0: 어려움을 통하여 모두가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방송 가족들 가운데에 본인이나 가족이 암에 걸려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평강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사실을 믿는 거래요. 믿음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저도 아멘으로 공감했었거든요.
0: 아멘.
1: 오늘 이 기도사연을 앞선 기도사연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모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7087번으로 이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 친정 어머니가 82이신데요. 젊어서부터 하시던 보험 외판 판매업을 계속 하시고요. 사무실도 계속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가 보험 일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폐암 말기이신데, 아빠가 그래도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때 아버지 맛있는 반찬도 해드리시고 후회 없는 두 분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엄마가 일하시려고 제 앞으로도 보험이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어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오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엄마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0: 예, 엄마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요. 또
1: 맞아요.
0: 아빠에 대한 사랑도 넘치는데,
1: 네.
0: 아, 이 엄마 아빠에 대한 애정과 사랑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2세인데 보험 판매업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름 정정하신 것 같은데요.
1: 엄청 정정하신 것 같아요.
0: 다리와 허리가 좀 아프시긴 하지만, 남은 생에 예수님 믿고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정엄마 82세인데 아직도 보험 외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폐암 말기여서

0: 아녀된 마음으로는 엄마가 보험 일을 정리하고 아빠와 남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바라는 대로 엄마가 보험 일을 내려놓고 모든 물질적인 거 하나님께 맡기고 아빠와 좋은 시간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식사할 수 있을 때한 끼라도 더 대접하고 싶은 애타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남은 시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친정어머니, 이제 82세인데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셔서 일을 내려놓고 참 폐암 말기로 있는 아빠와 좋은 시간 후회 없이 가질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마 엄마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아버지와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엄마가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잘 치료되어서 남은 생에 강건하게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82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리와 허리가 아프고 또 남편이 폐암 말기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고 인생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머니의 일을 돕기 위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엄마 아빠의 남은 생에 구원의 길로 아름답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괜찮아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울산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소망의 기도 채팅창에 기도 사연을 남겨주셔도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요. 다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은 저희 중보기도단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기도 사연 꼭 보내주시고 특별히 무명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반영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442번으로 주셨어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 좋습니다, 목사님. 어느새 5월 마지막이네요. 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노력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상의 삶에서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좀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0: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1: 맞아요.
0: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 또 힘내세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힘나게 하는 선한 영향력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주시고, 직장 동료나 이웃 사회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0442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로서, 또 표정으로서, 또 섬김으로서, 물질로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 아멘.
0: 만나는 사람마다 힘

0: 나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1: 아멘.
0: 방송 가족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 아멘.
0: 삶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시는 6월도 한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십니다.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집도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도록, 그리고 이후 항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치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해주시되, 이 일을 통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오히려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0: 예,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의
1: 맞아요.
0: 기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참 목사님들이 교회 일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어렵거든요.
1: 맞아요.
0: 대체로는 하나님이 교회에 집중하라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데
1: 네.
0: 때로는 어려움도 한 번씩 주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교인들이 이럴 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일어서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님, 유방 수술을 합니다. 오늘 수술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1: 아멘.
0: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수술이 되어서 정말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특별히 지금 교회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정의 일로 또 교회 일로 이중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져주셔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1: 아멘.
0: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지금까지 목회에 배필로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했던 사모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방암 수술이 깨끗하게 되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과 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버지.
0: 주님, 항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치되기를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1: 아멘.
0: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 목사님과 사모님 또이 교회 위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수술 잘 받으시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와 목회자 가정에 있기를 정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사모님 수술 잘 받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할게요. 이후의 일도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030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할머니와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40년이 넘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0: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그죠?
1: 네.
0: 할머니와 또 믿지 않는
1: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
0: 가족들,
1: 같아요.
0: 있는데,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40년 넘어 기도했는데요. 참, 이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기를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

0: 함께 신앙생활하며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40년이나 기도하며 나왔다고 합니다. 주여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구원 얻어서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만남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간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1: 아멘.
0: 40년간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 아멘.
0: 방송 가족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특별히 오랜 기간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붙잡고 같이 기도한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비슷한데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도받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같이 기도 꼭 하시죠. 그리고 기도의 사연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앱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울산 클릭하시고 소망의 기도 채팅창에 채팅을 남겨주셔도 같이 기도합니다. 익명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하시면 저희가 무명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50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랑이 요즘 쉬는 날인 수요일에는 교회 나갔었는데 최근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다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생활을 시작하셨다가 이제 시험에 드신 것 같네요.
0: 내용으로 봐서 수요일 날 쉬기 때문에 아마
1: 수요 예배를,
0: 주일을 못 가고 수요일 날 예배를 갔는데 그마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1: 네.
0: 같은데요. 자꾸 멀어지기 쉽습니다. 좀 다시 회복해서
1: 그렇죠.
0: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수요일 날 쉬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제 그것도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버리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지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살지,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근심, 걱정, 어려움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남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0: 않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남편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버지.
0: 주님, 지금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다 맡겨서 기도 응답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우리 방송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예배가 중단된 사람들이 있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오늘 다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여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무명으로 기도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친구가 최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일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친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 하지 않아도, 초라해 보여도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라고 주셨습니다.
0: 예, 소중한 일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1: 네.
0: 어떻게 내려놓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참 초라하게 느끼고 주눅이 들고,
1: 그렇죠,
0: 그래 되기 쉬운데, 정말 너는 존귀한 자라, 정말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하는데요.
1: 아멘.
0: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곁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일들 부득이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자신감을 잃거나 또는 자존감이 내려가거나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느끼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에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친구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해주고 싶은 그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구가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면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성령이여, 그 친구에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우리 방송 가족들 가운데도 어떤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921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남편분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죠. 그래서 늘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5월은 특별히 조금 일이 넘쳤었다고 해요.
0: 예.
1: 근데 6월 한 달 또 시작되니까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6월 한 달도 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님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을 위해 변함없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많은 일거리들을 주셔서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또 6월을 곧 맞이하는데, 6월에도 변함없이 충분한 일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6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6월 한 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우리 방송가족들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또 사업터에 일터에 보내놓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함께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일터에 나가서 잘 감당케 해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5월의 마지막 평일입니다. 이제 다음에 뵈면 6월에 뵙겠네요.
0: 아, 예, 6월에 또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끝인사해 주시죠.
0: 예, 이 5월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1: 맞아요.
0: 5월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저도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고백하자 하는 마음으로 Goodness of God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강세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 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 유권자들을 향해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를 넘어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성숙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20년차 총회에서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 동조 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교단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밀실 청빙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미국 대형교회들의 리더십 승계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준비와 공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소통 환경에서 소외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3분 만에 온라인 주보와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무료 기독교 웹 플랫폼 사역이 교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일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 유권자들을 향해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를 넘어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성숙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주일 예배 단상에서 하늘색 넥타이를 가리키며 특정 정당 지지 오해를 경계한 김병삼 목사의 권면처럼 선거를 앞둔 교계 전반에서 정치 신념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단순히 기독교인 후보 여부나 특정 쟁점만을 전면에 내세운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몰되지 말고 후보자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었는지 또 그간의 언행이 정직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공공 영역으로 출생과 돌봄 정책 그리고 청년 공약을 꼽으며 실현 가능성과 실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계 단체들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시도지사 후보 응답률은 26.1%에 그쳤고 시도교육감 후보 역시 58명 중 9명인 15.5%만 회신해 후보들의 정책적 무관심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성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6.4%가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해 유권자들의 뚜렷한 정책 수요와 도덕성 검증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스스로 확증 편향에 갇혀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일꾼이라도 찾으려는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소에서 성경적 청지기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20년차 총회에서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 동조 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교단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총회는 어제 서울 신길교회에서 회무를 마감하며 미자립교회 자립을 돕는 120개 교회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교회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평신도 교육사 양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총회 대의원들은 헌법 제28조 교인의 자세 조항에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투표를 통해 신설했습니다. 대의원들은 교단 헌법의 금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교회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사회 법정 분쟁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회는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컸던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최종 규정했습니다. 교단 통계 지표를 보면 전체 교인 수는 지난해 기준 38만 2,172명으로 전년 대비 1,710명 소폭 증가했지만 교회 수는 2,890곳으로 24곳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학생 수

역시 전년보다 1,694명 감소한 55,816명으로 집계돼 다음 세대 하락세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회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통합돌봄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통합돌봄과 마을 목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노영상 통합돌봄 네트워크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을 목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지역의 아픔을 품는 돌봄 공동체로 전환될 때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종환 인하대 의과대학장은 주제 강의에서 가족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임 학장은 한국교회가 지역의 자원봉사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안산 미랄교회와 부천 새롬교회 등 현장 목회자들이 참석해 지역 자원을 융합한 실제 통합 돌봄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밀실 청빙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미국 대형교회들의 리더십 승계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준비와 공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미국 세들백교회가 2022년 릭 워렌 목사 퇴임 이후 전 후임관 정서적 공유 시간 부족과 급진적인 조직 개편으로 주말 출석 성도가 2만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은퇴 10년 전부터 승계를 공론화하고 외부 청빙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밟은 메리너스 교회는 리더십 교체 이후 성도가 2만 4,500명 규모로 4배 이상 성장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스트사이드 교회처럼 전 후임 목회자가 일정 기간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도들의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구조적 정착 기간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용 교수는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교회가 소수 인사에 의해 청빙을 은밀하게 결정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교인이 청빙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기준을 도입해 행정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리더십 이양의 충격을 완화하고 승계 이후의 공동 책임을 담보할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디지털 소통 환경에서 소외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3분 만에 온라인 주보와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무료 기독교 웹 플랫폼 사역이 교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 이진석 대표가 이끄는 무료 교회 홈페이지 서비스 스마트 처치는 지난 27일 기준 전국 132개 작은 교회가 가입해 온라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처치는 사이트 개설비와 월 사용료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 부족으로 성도들이 이단 교회를 찾아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주요 교단의 이단 결의 내용과 현대 종교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국내외 외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영어 버전 제작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수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직분을 우선시하는 이번 사역은 재정난으로 미디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오지 전선과 소형 교회들에게 기술을 통한 상생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일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상당교회는 최근 성도 20여 명과 함께 튀르키예 유럽 선교대회에 참여해 의료와 자녀 돌봄 등 평신도 은사 중심의 봉사를 펼친 데 이어 웩 국제선교회와 청주선교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안광복 담임 목사는 지난 반세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회성 행사를 배제하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파송선교사 15명을 초청해 선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또한 교회 측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신규 선교사 한 가정을 추가로 파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과 부산,

0: 경남 내륙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방은 늦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경남 내륙 지방의 강수 확률은 0%,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은 25도, 김해와 양산은 28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형입니다. 평안한 금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리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엔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마저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할 것입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큰 병원의 규모에 한번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기를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0: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병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0: 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 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전국 경청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3: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네.
3: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2: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 부터 가전 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 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네. 해야 된다.
3: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2: 그렇죠.
3: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2: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자동차를 타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 회사의 협력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3: 그렇죠. 네.
2: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0: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2: 그렇죠.
0: 네.
2: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3: 근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0: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2: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3: 그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2: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6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예,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3: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탄탄 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2: 시련이 많았죠.

0: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사업 뭐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1: 자금도 딸리고
0: 예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예,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네.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2: 상황이
0: 그러니까 야 부장이 네.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1: 그럼
0: 게
1: 사업을
0: 엄청 어려웠어요.
1: 장로님. 네.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0: 결혼하기 전에 했죠.
1: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0: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2: 사업 네.
0: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예.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뭐 성공 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네.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1: 그런데 부도가 나고
0: 그리고 그런데 그
1: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나요?
0: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력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 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예.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0: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 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네.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네.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흙수저도 예.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1: 그래서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 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와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예.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예.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고 예.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예. 남부러울 거 없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그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땐 뭐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 하려고 그동안 못 해준 걸 잘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1: 아니, 대구 사람인데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저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인데 구남매의 11 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2: 네.
0: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2: 네.
0: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와.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2: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네.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1: 탄광에서.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 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 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합니다.
2: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1: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0: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합니다.
1: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네.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2: 그래서
0: 인천의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1: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우린 부품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1: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0: 네.
1: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1: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그렇죠.
1: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리는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0: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아,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1: 중국이?
0: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K-POP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버트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2: 네.
0: 아, 거의 완전히 아,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2: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0: 기술도 발전이 됐고 예.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뭐 그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아, 그럴 정도로 네. 발달이 아, 돼서
2: 예.
0: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밖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2: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네. 예, 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네.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 네.
0: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유,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네. 부부싸움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하겠습니다.
3: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2: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요? 내 네. 얘기가 많어.
0: 예, 예,
3: 감사합니다.
0: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3: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2: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 우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

러시아 농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0: 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아라. Receive Holy Spirit.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아,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죠.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fter he was resurrected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어. 왜? 주님이 명령하시는 성령.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와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하고 의심하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못 나와.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17살 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그럼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믿는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채합을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믿었지. 세례받았지. 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응답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God plans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줄 알아서 못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지. 성령이 강림. 그게 초대교회의 생일이요. 성령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나팔도 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대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바울사도는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독사를 밟아도 우리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성령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마치 이성봉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에요. 성령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기름 마른 기계 같고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고 바람이 빠진 풍금 같고 목마른 우물 같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무학과 나무 같다고 해서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니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그랬어.

성령을 과소 평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범죄인으로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평생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경전이나 철학 서적이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섭렵한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 happiness, essay on the meaning of life, happiness, 행복론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 첫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성령 충만한 다섯 가지 유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양식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세 번째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요. 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에 큰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다고 그랬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God gives you power.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Galatians chapter 5 오직 성령의 열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Fruit of the Spirit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홍 장로님, 그 열매 다 맺어요? 아니, 못 맺어. 하나 정도는 맺을 거예요.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오래 참는 거. 그건 우리가 열매 받을 수 있지. 아이, 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좀 참어야지. 애들이 좀 싸워도 참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노래 참, 오래 참는 거,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돈스러운 것도 절제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쇼핑하는데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어. 그만한 돈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근데 성령이 너 필요 없어. 절제하라. 그걸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뭐 어디 써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 과자가 들어간 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딱 돌려펴고 이거 하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이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성령

사람을 대신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 성경이요. 왜 성령 안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Receive Holy Spirit. 주시는 거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나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의 혀같이, 불의 혀가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첫째, 변화의 권능을 받습니다. We have to be changed.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어야 돼요. 담배 피던 담배 끊어야 돼요. 그건 무엇으로 하냐? 끊어.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우게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니라. 광야, 못쓸 땅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쓸모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세계에서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는 때가 지나면 변해요.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관이지 세상 거는 수시로 변해. 그래서 미국의 Ladies very fickle in America. 그렇죠? Change. 성령이 주는 변화는 변하질 않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나오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망신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인들에게 거기 풍속으로 물통 여섯 개가 있는 거라. 오시는 손님들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통이야. 예수님이 종들한테 저기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라.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물 갖다 채운 거예요. 이제 그걸 떠다가 연회당에 잔치집에 갖다 줘라. 야,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을 해야 돼. 그렇지? 금방 포도 집을 틀어가지고 하면 술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수성을 해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포도 주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니, 금방 물 떠다가 갖다 놨는데 그게 어디 술이 되냐? 포도 주스는 될 수 있지만 술은 숙성이 돼야 돼요, 농림부 장관. 그래, 안 그래? 한번 김일두 목사가 있어요. 한국 최초의 능력이 종이었었어요.

당에도 신천 출신이에요. 이 사람 깡패 중에 깡패예요. 김익두. 그 사람은 부흥회 하면 다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다 갖다가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장에 나무 해러 가요. 산위로 가질 않고 시장위로 가. 왜? 기계에다가, 아니 지게에다가 나무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럼 그 사람이 발길로 걷어차고 자기가 하나 지고 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골목에 하반신 불구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성경 보면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오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시험 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손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라.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급하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속 금식 철화를 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다 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성령으로 하니까 그 아이가 고쳤어. 한번 기도해 보니까 거의 죽었던 애가 살아난 것도 봤고 그런데 매번 기도했다고 암 환자가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전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데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떻게 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 너 우리 형님 누님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봤어? 우리 형님들은 이거 잘해. 내가 일찍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혈통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미국 가서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일체 알코올은 입에도 안 돼. 우리 형님들은 뭐 이거 마시면은 고주망태기가 돼서 술집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얻고 와야 돼. 가서 얻고 와야 돼.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베드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여기 변호사님들 오셨는데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이고 있을 때 비자라는 건 식모 비슷한 여자예요. 와서 당신도 그 당이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세 번 부인했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때 성령이 조금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어. 왜? 자기가 세 번 부인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사람 당 아니다 했을 때에 닭이 꼭 깨어 꼭 하고 울었을 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닭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는 거야. 이거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감옥소에 갇혀 있었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동료께서 야 빨리 깨서 나가라. 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로단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집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식모, 비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요. 기겁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아, 저 기도 그만해라. 지금 베드로가 저금 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야, 그 혼이 왔나 보다. 이미 죽어서 혼이 왔나 보다. 계속 두들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힘을 받는다 그랬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예요. 남편이 몇 명? 다섯 명 있었어. She had five husbands. 참 잘난 여자다. Five.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정식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양반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 만나고 변했어. 동네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여자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다 예수 믿었어. 변화가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지적해 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죄 조금만 져도 죄에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여요. 오순절날이 이미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야, 너 그거 계속하면 너는 죽어.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리라 하지 않노라. 나 같은 가망이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지만은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 가롯 유다. 외식하는 죄, 오만 불순한 죄, 무자비한 죄.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가롯 유다예요. 회개 못하는 죄 지적해 주셨죠.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곳도 그들에게 설교할 장소를 내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노천에서 설교를 했고 때로는 농장 창고에서도 모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을 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0: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 우리는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요새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은 구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후사,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송을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1922년에 작시를 했고 생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작곡을 해서 영어로는 He abides,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버펌 목사가 시를 써서 생께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비춰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승리의 찬 삶의 여정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함석헌 교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I am rejoicing, 나의 이런 데이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 방송으로 연락

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02-277-0146번 옹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 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 하늘을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소 하늘 보세요? 저기 저 시골에 놀러 가셔서나 이제 별 보려고 그럴 때 있는데 어딘가 이렇게 특별한 곳에 가서 가끔 하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눕게 되면요, 위를 보게 돼요. 누우면 하늘 봅니다. 서 있다 보면은 위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병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방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이 그 눈 뜨고 누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누우면은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위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의원 그 침대

침대마다 누우면은 바로 위 천장에 성경 말씀이 붙여진 곳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들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 한적한 시골에 누워있다 생각하시고요.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찬빛 되신 예수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바로 시편 121편 말씀 토대로 한 찬송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그런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 토대로 한 찬송. 그렇죠? 아, 우리 0490번님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고맙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아, 잘 오셨고요. 한주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고, 평택, 양평, 또 익산, 의정부, 인천 남동구, 고흥, 베란다에서 서면은 하늘과 바다가 보여요. 평온합니다. 0490번님, 4496번님도 또 앱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고,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청곡 또 전도 요청, 본인이 방학생이다, 방학, 뭐든 좋습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한 제목들도 나눠주십시오. 오늘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 사랑 고백했던 우리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잘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내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주시면 새끼라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가족전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많은 분들 전화 연결할 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가족전도 사랑 고백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받으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여러분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한주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고, 아까 정말 누워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듯이 우리 편안하게, 자, 쉼이라는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쉼. 아주 좋은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말에 쉼도 가지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적인 쉼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 픽업하면서 서울 반포에서 출석해 주신 우리 0199번님 찬양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동탄에서 둥이들 유치원 보내고 부천으로 또 와가지고 허리 치료 받으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7930번님 고맙습니다. 사과밭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또 와, 8929번님 안수집사님들과 땀 흘리며 일하며 주님의 복 많이 받는 날이에요.

최규인 집사님 간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기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아, 그래요. 모두 기도로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시면서 사과밭에서 사과를 심기 위해서 야, 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자, 영상이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끼라의 가족전도 영상 보고 싶으신 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랑 고백 영상, 아직도 못 보신 분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꼭 전달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극동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은 열어져 가지고 또 저하고 또 전화 연결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해 주신 2682번님 감사합니다. 145번님도 오셨고요.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강릉에서 오랜만에 출첵을 하셨어요.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잘하셨네요. 그때 방학생이어가지고 아는 60대 언니랑 선물 받았었어요. 지금 또 역시 새끼라 열심히 하는 모습 짱이라고 하시면서 아, 3590번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올해 초에 연결이 됐군요. 강릉의 방학생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했던 41장 1절, 아, 10절 이사야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어떤 분이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수술방 천장 위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다 적혀 있더래요. 더 간절할 때 하나님이 더 보이죠. 보니까요. 포도밭에서 경기도 송산. 야, 이 포도 유명한 데죠. 5932번님. 태양을 마주하면서 일하고 계시면서 또 극동방송 듣고 계시고요. 충북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신다고. 3042번님. 가족전도 영상 보내달라고요. 네, 영상이라고 두 글자가 문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가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네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청주 본부도 생겼거든요. 충북의 많은 청취자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신나요 신나 97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서울 신월동에서 교육 다녀와서 집에서 듣고 계시는 0133번 0113번님 잘 오셨어요. 아이고 0705번님 남편 졸면 안 됩니다. 막히는 내부 순환로에서 지금 졸고 있다고 남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포 시 이모님 댁 가는 길인데 우리 0705번님 남편 네 정신 번쩍 또 깨우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옆에 계시네요. 옆에 계세요. 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옆에 있어요. 자, 신호 갑니다. 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합니다.
1: 할렐루야.
0: 네. 우리 이춘식님 맞죠?
1: 네네.
0: 저 김윤수 PD입니다. 예. 자, 네. 전도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나요? 통화 가능하세요?
1: 네, 네 옆에 계십니다.
0: 이현국님, 두 분이서 어떤 관계세요?
1: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십니다.
0: 거래처? 어떤 거래처인가요?
1: 여기가요, 저, 타일, 도기란 아주 고급 제품만.
0: 타일?
1: 판매. 예, 예.
0: 타일 쪽의 사장님?
1: 예, 예.
0: 우리 이춘식님은 또 그쪽하고 거래하는?
1: 저는 시공.
0: 네. 아, 그렇군요.
1: 시공업자입니다.
0: 타일.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대전입니다.
0: 대전. 자, 네. 대전의 타일 사장님. 옆에 네. 계시고 지금 교회 현재 네.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이시겠죠?
1: 네, 9년 방학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0: 9년, 9년.
1: 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죠.
0: 아, 한번 바꿔주시죠.
1: 네,
0: 네.
1: 통화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국 사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2: 네,
0: 극동방송 반갑습니다. 들어보셨어요?
2: 네, 네, 네.
0: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뭐 극동방송은 웬만한 사람 다 알죠.
0: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네. 본인은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계기로?
2: 아 옆에 저거 네 옆에 사장님이
0: 네
2: 계속 전도를 하셔갖고
0: 네 그러니까 옆에 사장님이 알려주셔서 듣게 되신 거군요.
2: 네네네.
0: 그래서 오며 가면서 가끔 들으세요.
2: 네네네.
0: 9년 그리고 9년 전까지는 교회 잘 다니셨고.
2: 네네네.
0: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 저 생방 중에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방송 듣다가 전화 받으셨나요?
2: 네네.
0: 아, 그렇군요. 이 시간에 저희 막 전화하고 이런 방송 오늘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좀 몇 번 들어봤나요?
2: 여러 번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아, 그 들어보시면서, 아, 나에게도 기회가 될까? 나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쵸?
2: 아직 안 해봤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2: 네네네.
0: 일단 그래도 그냥 듣고 계셨고.
2: 네네.
0: 그거 막 선물 드리잖아요.
2: 선물을 주세요?
0: 네. 선물 드리거든요.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네네네.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2: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수에서

0: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1: 커피로 갈게요.
0: 커피로.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커피로 전해드리고, 우리 옆에 이춘식 사장님도 뭐 하나 드리고 싶은데,
1: 잠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0: 예, 사장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저는 하루 경과라고
0: 알겠습니다.
1: 해서.
0: 견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현국님이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려 있나요?
1: 열려 있으시죠?
0: 열려
1: 며칠
0: 있어요.
1: 전에 저 사모님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0: 이현국 씨가
1: 제가,
0: 사모님께 아내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볼까 한다고 그랬어요.
1: 네네.
0: 갈 마음이 있군요.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극동방송도 듣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예.
1: 네네네.
0: 네,
1: 저는
0: 이현국님.
1: 바꿨습니다. 네네네.
0: 아내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해볼까 한다고요?
1: 네네네.
0: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1: 옆에서 전도를 잘
0: 우리
1: 해주시니까
0: 이춘식 사장님께서.
1: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한번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내일
1: 자,
0: 모레?
1: 주말부터요?
0: 내일 모레부터.
1: 네네네.
0: 예.
1: 알겠습니다.
0: 혹시 가실 교회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춘식 사장님 교회 가면 되나요?
1: 네,
0: 같은
1: 같은
0: 동네인가요?
1: 교회고. 아니에요,
0: 예?
1: 아니에요. 아, 저는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동네로 다니면 됩니다.
0: 그러면은 이영국 사장님께 그 동네에 건강한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1: 예, 댁 옆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0: 예.
1: 침례교 그 저기 있습니다.
0: 예. 아,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요?
1: 거기 가까우시니까
0: 아,
1: 거기가
0: 가까우시니까
1: 함께하는
0: 좋습니다.
1: 교회라.
0: 좋아요. 또, 저희 대전극동방송하고도.
1: 극동방송 이사장님하고도 관련이.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 가시면 되겠네요.
1: 네.
0: 아내분에게도 잘. 아, 그러면은, 아내도 지금 방학 중이죠?
1: 네네네.
0: 아내도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면은, 아내분에게는 뭘 드릴까? 주얼리를 드릴까요? 화장품을 드릴까요?
1: 아무거나 주십시오. 나저 여자들이 원하는 걸잘 모르니까.
0: 그러면 주얼리 쿠폰을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주얼리 쿠폰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꼭좀잘좀 얘기해 주시면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아내와 함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일단 혼자라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봐요.
1: 네,
0: 네,
1: 하겠습니다.
0: 지금 저랑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1: 네.
0: 우리 사장님.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요. 좋으신
1: 좋으신 하나님.
0: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이현국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1: 고맙습니다.
0: 내일 모레부터 꼭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1: 네.
0: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 교회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좀 깊이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것들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더 아마 더 굳은 믿음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계속 들어주시고요.
1: 네, 그렇게
0: 예.
1: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멘.
0: 예. 우리 이연국님, 사장님,
1: 네.
0: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나는
0: 기억에 남는
1: 아직
0: 찬양이라든지.
1: 갑자기 뭐 전화 통화를 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0: 제목곡 얘기 안 하셔도, 예, 뭐 멜로디만 얘기하셔도 좋고, 흥얼거리셔도 좋고, 가사 얘기하셔도 좋고. 생각 안 나세요?
1: 네네네.
0: 아,
1: 생각이 안
0: 그리고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요?
1: 나네. 예. 나 같은 죄인
0: 나
1: 살리신.
0: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 장로님 같은 분위기예요.
1: 아, 별명만 장로.
0: 별명만 장로님.
1: 네.
0: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영국 사장님, 잘좀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교회 꾸준히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나
1: 네,
0: 같은 주인
1: 샬롬.
0: 살리신 이 찬양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연국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아이노스 이동영 김윤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드렸습니다. 3시 31분 생방송 새깨라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마산 병원 가는 길에 우리 129번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봉화에서 블루베리 적과하면서 또 듣고 계시는 4563번님도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매일 여철 열청 중 열심히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6599번님, 강동구 우리 미용실 원장님.

0: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미용실 원장님들, 극동방송 틀고 계시는 원장님들 정말 짱이에요. 짱짱짱.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7807번님, 다음 주 지리산 3박 4일 등정 예정이었는데 중2 딸 갑자기 다리 무릎 염증으로 못 가게 됐어요. 아유,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은데. 잘 위로해 주시고 전라남도 보성 용정중학교 지리산 등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광주에 국송이님도 오셨고 6982번님 매일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사전 투표하고 아들 학교에 가서 하굣길에 집에 차로 모시고 와서 나주 고향 집에 가시면서 우리 6206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사전 투표 6월 3일 본투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시고요. 탁송일 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지역별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0318번님. 혹시 이분이 지난번에, 이번 주인가요? 탁송일 하다가, 전화 연결돼가지고 교회 가겠다는 분 있었는데, 탁송일 하시면서 0318번님이 막 이렇게 극동방송으로 맞춰놓는 분 아니신가요? 응? 야, 차를 고객할 때, 인계할 때, 전도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리면서 효과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아, 맞네요, 맞네. 어제 같은 탁송 기사님이 계약하시는 새끼라 방송 들으면서 더욱 열심히 주파수를 맞춰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야, 고맙습니다. 우리 0318번님,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두천 택시기사님 운전하면서 잘 듣고 계신다고요. 1491번님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대구에서도 7899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친구 전도를 요청한 분, 강명래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강명래님은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이 이미 돼 있고요. 우리 친구분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8760. 8760.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배인수님 맞죠?
1: 네.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친구분 가운데서 강명래님 있죠?
1: 네.
0: 강명래님이 그 전화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나요?
1: 네.
0: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어요. 배인수님 사연.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자, 선물, 어떤 선물 있냐면,
1: 네.
0: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약과 세트, 커피 세트,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요? 유산균이 좋을 것
0: 유산균,
1: 같은데.
0: 알겠습니다. 유산균.
1: 근데
0: 어떻게 친구, 강명래,
1: 근데
0: 예.
1: 강명민님이 무슨 사연을 보냈나요?
0: 무슨
1: 그런
0: 사연을
1: 얘기가.
0: 보냈을지 궁금하시죠?
1: 네.
0: 잠시 뒤에 알게 될 건데,
1: 네.
0: 사연 보낸 우리 강명래님, 어떻게 친구예요?
1: 아, 저기, 우리 아이 어렸을 때,
0: 네.
1: 초등학교
0: 예.
1: 1학년, 같은 반, 엄마, 같은 동네 살았고요.
0: 아, 학부모로 만나셨구나, 서로.
1: 아, 예, 같이 이웃이요. 네, 같은
0: 이웃으로
1: 동네 사, 네.
0: 지금까지도 잘 알고 계시고.
1: 네, 그렇죠.
0: 강명래님이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선물 받게 됐으니까
1: 네.
0: 강명래님도 한번 어떤 선물을 드릴지 한번 물어볼게요.
1: 아이쿠.
0: 강명래님? 어떤
1: 네.
0: 선물을 드릴까요?
1: 아니, 전안 주셔도 돼요.
0: 아니, 얼른 빨리요. 지금 바빠요,
1: 아니에요,
0: 지금.
1: 저는,
0: 아니,
1: 저기.
0: 바쁘니까 얼른. 네. 빨리 여기서
1: 아,
0: 하나
1: 저안 주셔도
0: 골라보시고.
1: 되는데.
0: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네. 어떤 거?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우리 두분 인사 한번 하십시오.
2: 민순 집사, 안녕.
1: 안녕. 근데 무슨 사이로 보냈을까?
0: 자,
1: 궁금하네.
0: 무슨 사연이었냐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명래 님이 배인수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한번 하십시오.
1: 아이고, 참, 또.
2: 민순 집사. 눈물이 나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빨리 나와.
1: 네.
2: 고마워요, 간사님. 여기까지도 나 전 어려운데 환경에 있는 나를 구해주고 아이고 참네 전도해주고 항상 사랑해주고 내 생각 많이 해주고 너무 고마운 친구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니야 너무 너무 고마워.
3: 같이 정리해 같이 가자고.
2: 알았어 고마워.
0: 자, 우리 네. 배인수님을 강명래님이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2: 네.
0: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던 분이군요. 배인수님께서
2: 네.
0: 강명래님은 권사님이시고
2: 아, 예, 권사님인데
0: 그렇구나.
2: 나 전도 하셨어요.
0: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군요, 배인수님을
2: 네.
0: 아이들
2: 네.
0: 초등학교 1학년 때 서로 만나가지고
2: 네.
0: 집사님으로 교회 잘 다니시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2: 아, 한 2년 됐네? 잘 모르겠네.
3: 4년
2: 어.
3: 4년. 4년.
0: 아, 벌써? 4년 됐어요?
2: 와, 나도 더 잘 알아.
0: 그렇구나.
2: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나?
0: 그러니까. 자, 우리 네, 배인수님. 아, 서울 네. 어디, 서울 어디세요?
2: 아, 여기요? 동대문구요.
0: 동대문구?
2: 네.
0: 자, 4년 쉬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2: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많이 쉬었네.
0: 극동방송 아세요?
2: 어, 예, 예.
0: 듣고 계세요? 혹시?
2: 아니요. 라디오는 제가 전혀 잘 못 들었고 있는데 극동방송은 알고 있어요.
0: 알고는 있죠. 앞으로
2: 네.
0: 극동방송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2: 네.
0: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르고 아. 계시네요.
2: 아.
0: 하나님의 놀라운 네. 계획을 갖고 오늘 배인수님 딱 선택하시고 친구분 아.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2: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배인수님이 아멘한 거 맞죠? 두 분
2: 네.
0: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예. 자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기입니다 다시.
2: 아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나
0: 다음 주부터
2: 네
0: 이번 주부터는 안 되고
2: 네
0: 교회는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갈 교회가 있나요?
2: 아니요 그 교회 가면 돼요.
0: 그렇죠 4년 전에 다녔던 네. 교회 동대문구에
2: 어,
0: 있는
2: 제 마음속에 있죠.
0: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됐죠?
2: 네.
0: 자, 우리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결단의 네. 기도 저랑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2: 네.
0: 배인순
2: 네.
0: 집사님.
2: 네.
0: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배민수님. 자 이번 주는 이제 일정이 있으시니까 다음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앞으로 이제 극동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2: 네.
0: 106.9로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셔도 좋고요.
2: 네.
0: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2: 아, 그래요? 네.
0: 그럼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도 들어보시고요.
2: 네.
0: 알겠죠?
2: 네.
0: 자, 우리 배인수님이 강명래님께 보답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2: 아이고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0: 간단하게 한번 하고 싶은.
2: 아 권사님 이전에 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친구거든요.
0: 네.
2: 아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친구를 만나서 항상 내 곁에서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같이 옆에서 같이 있어준 거 너무 감사하고 지켜봐준 거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도와주고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해준 우리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 이 시간에

0: 드려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요. 또 네. 제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저희 네. 남편이 많이 아팠을 때 많이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찾아와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를 또 하나님한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1: 네.
0: 항상 잊지 못할 친구예요.
1: 네.
0: 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요. 두 분의 우정 변치 않게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배인수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서 더 굳건한 믿음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강명래 권사님 오늘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건강하시고, 네, 아이 두 분 다 울고 네. 계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사랑해요.
2: 네, 사랑해요.
1: 예, 이렇게 두 분의 눈물 어린 통화를 했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하신 분 계시죠? 사과밭에서 있었던 분. 네, 자, 항해자 찬양 보냅니다.

0: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자, 이제 마칠까 했는데요. 문자가 9627번님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지금 운전 중에 문자를 잠깐 보냈어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 여보세요. 지금 남편분이 운전하고 계시고 아내분이 조수석에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자, 남편분은 운전에 집중하시고 지금 신혼이시라면서요?
1: 네, 4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0: 예, 아내분 바꿔주세요. 남편분은 운전에 집중해지고. 예, 4월에 결혼했으면 이제 뭐한 달밖에 안 됐네요.
2: 네, 맞아요.
0: 네네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2: 아, 전 부산에 있어요.
0: 부산에. 부산에서 지금 남편이 운전 중에 있고 옆에 조수석에 있는데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셨어요, 남편이.
2: 네.
0: 그 아내분 혹시 그 교회 다녀보셨어요?
2: 아, 엄청 어렸을 때 한번 가봤고, 지금은 이제 저번 주에 일요일에 대인지교회 서울에 있는
0: 예.
2: 거기 한번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0: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나 봐요, 지난주에.
2: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0: 볼 일이 있어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2: 가기는. 네.
0: 그렇군요. 어렸을 때몇번 가봤고 아마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나 봐요.
2: 네, 뭐, 이사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0: 예.
2: 그냥 일단 핸드폰으로 예배를 보고 있어요.
0: 누가요? 남편이요?
2: 네네.
0: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나 봐요.
2: 아니, 창원에서 부산으로요.
0: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나서
2: 네.
0: 남편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쵸?
2: 네네. 네, 맞아요.
0: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아내분?
2: 아니요, 그, 이제 남편이랑 차 타면
0: 가끔

0: 들어요.
1: 항상 네.
0: 이 시간대, 이 프로그램.
1: 네, 하면은 거의 계속 듣고 있어요.
0: 전화 연결 막 하고.
1: 네, 저 그냥
0: 자,
1: 듣고만
0: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오늘
1: 아,
0: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내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선물 불렀는데, 거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0: 자,
1: 돼요?
0: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0: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내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부산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남편도 어차피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가야 되니까 남편이 갈때 우리 아내도 남편을 만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라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영접하는 그 기도를 저랑 잠깐 짧은 기도인데요. 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0: 나의 구주로,
1: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남편이 옆에 지금 흐뭇한 미소로 지금 듣고 있죠?
1: 네, 맞아요.
0: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잠깐만, 김부각 세트, 잘 전해드리겠고, 그집 주소를 받으면, 그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남편과 함께 꼭 교회 다니시면서, 그 고백, 지금 했던 고백 다시 한번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전화해 주셔서
0: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흐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정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낙심되고 지쳤을 때 한계가 있는 우리 세상과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0: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포교회 김요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죠. 첫 번째로 유월절은 통상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그 날의 사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날의 위기, 그 죽음을 모면했던 그 날의 사건을 기념했던 유월절 당일 하루가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무교병을 먹었던 7일간의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와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죠. 근데 이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그 이튿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때는 보리의 첫 이삭,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초실절로 지키죠.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그리고 그 이튿날로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첫날,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 주일이네요. 그 날을 초실절로 지킴으로써 이 세 가지 절기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통상 통칭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7.7절입니다. 6월의 그 6월절의 기간, 그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계산합니다. 7 곱하기 7. 일곱 안식일,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곱 안식일을 계산하고 그 이튿날 더하기 1이 50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가 보리 수확을 마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보리 수확은 마쳤고 이제는 미래 첫 수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수확한 그 미래 가루를 가지고 빵 두 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하면 7월 첫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농경의 시간표 안에서 6월 말이나 혹은 7월 초 정도가 보리 추수가 마치는 기간이니 그때를 우리가 맥추절, 맥추감사절로 지키지만, 사실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르자면 저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때 보리 추수를 마치는 날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곡식, 이제는 보리, 밀뿐만 아니라 모든 포도와 그리고 올리브와 모든 과실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여 저장해두는 그때를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수장절. 모든 과실들을 창고에 저장해두는 날입니다. 이때의 7일 동안 가장 성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7일 동안 매일 드리는 그 짐승의 양과 그 제물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그들에게는 추수감사와 같아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해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넘치는 날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과거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집을 버려두고 나와 초막을 지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이날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절기였던 거죠.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농경사회 안에서 있었던 그들의 절기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 역시 이 절기의 시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때가 바로 저 유월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주간에 맞이했던 그 첫 안식일 있잖아요. 유월절 주간에 맞이했던 그 첫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초실절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초실절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초실절에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그 날짜를 40일을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어떤 교파,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내시고 승천하신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교회들이 혹 있는데, 그 날을 오늘 26년의 날짜로 계산해보면 5월 14일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때로부터 열흘을 더 계산하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50일이 찬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의 오순절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오순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오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와 그들의 그 절기 안에서 지켜왔던 그 오순절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있었던 일을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있었던 현상,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들이 보였죠. 그것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강한 바람 그리고 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상태나 격정이나 흥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이것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내면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발생했던 그 현상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은 그 사람들의 마음 심령 안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발생했던 현상이에요. 그것은 구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나셨던 그 주변의 상황과 현상입니다. 시내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번개와 우레와 천둥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가운데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 과거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 거기에서 유월 첫 유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는 급히 광야길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때가 공교롭게도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즈음입니다. 첫 유월절을 겪고 거기로부터 광야길을 나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가 대충 오순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그 오순절을 율법 받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맞이했던 그 새로운 오순절에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는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바로 거기가 새로운 시내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제 삼위 하나님이 저 광야의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내산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위에 함께 하시며 현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는 마치 시내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배웁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가야 했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로 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곳 교회로 와서 여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며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나팔 소리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여기가 마치 시내산과 같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다면 우리는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이 오시리라고 약속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에게서 증언을 받은 제자들은 마음이 담대하여 더욱 확신에 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도드라지거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 계시고 이제부터는 강림하신 성령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성령이 홀로 단독으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강림하신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내고 성령이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하늘로 오르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증언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물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사역은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바로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뒤로 물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죠. 그 모든 일에 성부는 항상 주관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령을 강림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되신 연합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절대로 우리더러 성령만 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써 더욱 확실해졌죠. 누군가는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욱 담대함으로 삼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즉각적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만의 특별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비로소 그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120명 이상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무리 공동체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그 성령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셨지만, 그것은 그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무리의 집단적인 경험이었고 집단적인 체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체험을 말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공통의 경험과 체험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예배를 마치고 강복 선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교제하심, 다른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성부와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발생시키고, 성자와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 개인 사이의 모든 교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나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 주일의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때 개인과 개인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이전에 우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교제가 발생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이 교회 안에 임하고 계시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며, 혹은 대화하며, 혹은 예배 후에 교제하고 식사할 때에도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담들을 넘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저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지 맙시다. 공교롭게도 오늘 다른 분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아 공휴일이다 쉬는 날

0: 날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아 그냥 또 그런 절기이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현존, 그 현저하게 드러났던 그 강림하심의 표가 이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내산, 새로운 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계시니, 성령의 은사를 개인이 받은 어떤 무엇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공동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보편 교회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살피며 고백하는 복된 교회들, 복된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을 보내면 6월을 맞이하겠네요. 그새 날씨는 이제 봄이 아닌 여름이 돼버렸고요. 옷도 계절 따라 새로 꺼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옷들을 좀 정리하면서 갖고 있던 물건들도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정리하려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책상 위에도 방 안에도 거실에도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처 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을 보니 문득 부끄러워졌는데요. 문득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모실 공간은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하루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나의 생각과 감정들은 잘 정리되고 있는 건지,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안 풀리는 문제도 많고 고단하고 힘든 감정이 스쳐가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때로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내세우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시선을 뗄 것은 떼고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오후 함께 보내고 싶네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함께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희주일의 찬양 마음 청소라는 곡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아, 5월도 이제 마지막이 되고 있네요. 주말과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6월이 옵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을 마무리하다 보면 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6월에 새로운 계획들 세우게 되지요.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와 동행해 주셨는데 나는 순간순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분주한 일상 오늘도 여전히 보내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가운데에 좌정하실 자리를 잘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고요. 또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지요.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이번 주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달의 첫 시작을 맞이할 때 교회에서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그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많이 갖지요. 그런데 월의 마지막에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는 월말 기도의 시간, 월말 찬양의 시간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5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떠한 말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퇴근길일 수도 있고요. 또 집에서 저녁 식탁 차리는 가운데 방송 들을 수도 있고 여전히 사무실이나 또 여러 현장에 계시는 분도 있겠죠. 차 안에서든 책상 앞이든 어디서든 주님께 이번 한 달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말 찬양 릴레이의 첫 곡은 이 찬양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자 생명 되시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무에네 쉼.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샌디 피치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으로 이 5월의 마무리를 잘 하고자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월말 감사 릴레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흐르는 찬양 들려올 때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내 영혼의 고백으로 삼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러브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그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셨죠? 같이 걸어가기 오늘의 끝곡은 지선의 에벤에셀로 준비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기까지 이 한 달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같이 계속 걸어가는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요 신자가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지려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진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 하시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로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웃었지만 살짝 찔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내가 가진 어떤 것들, 내가 없는 어떤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과연 맡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온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일요신자의 기도문처럼 말로는 맡기고 말로는 신뢰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나의 필요, 어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믿음을 펼쳐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일곱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들이 생각해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절대적으로 도와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거민들을 다 멸하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은 무모한 도전을 한다 그랬죠.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한다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 나라는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저 이스라엘 군대와 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 라면서 그 시도를 합니다.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들 역시도 무모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가능성도 굉장히 낮지만은 이 기브온은 계교를 꾸며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마치 멀리서 온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와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맺어서 살게 되는 것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개교였지만 옳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의 수수가 드러나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합니다. 자, 사실은 저주라는 말은 했지만 이들에게 일어난 이 저주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 했던 그들의 결과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은 다른 왕들. 자, 여호수아 10장 26절 말씀.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이렇게 나오지요. 기브온은 계략을 써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살기는 했지만 나중에 들통이 났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려라고 하지만은 이 저주는 이들이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이들의 생명은 축복으로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할렐루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것,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잖아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꺾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수종을 들 수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었으며 그들은 축복이었으며 이것은 자비와 긍휼, 다시 말해서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단어를 말하라 한다면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라 한다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아니 목사건 은혜 떨어지면 실수하고 은혜 떨어지면 죄짓고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 1년도 안 된 사람이라도 그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주의 일들 앞에도 충성하며 헌신하며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은혜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렇게 저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들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래야 살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한 방법은 좀 비급한 방법이고 거짓말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우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존심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미 여기 이렇게 멀쩡한 모습을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 앞에 서 있으니까 뭐 좀 멀쩡해 보이고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요. 우리 다 예전 모습을 돌아가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을 보면 다음을 뿐이고 죽음을 향해 죄악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모습 다 들춰내놓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얼굴도 안 보려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가려주시고 주의 사명 맡겨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까? 성도들 앞에 무슨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요?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사실은 제가 탕자였습니다. 기억납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좋은 옷 입고 신발 신고 가락지 끼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 압니다. 종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버지 돈 지급 받아가가지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거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저 아버지가 안아줘가지고 품어줘가지고 절에 사는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며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안 그런 척 내 과거를 지우려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탕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인정을 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서 이가 차였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무를 베게 하든지 기어다니게 하든지 밥을 굶기든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며 나를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서 연합군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며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저주를 내린다 그러고 너희들은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나무 패야 된다 그러고 물기

하니까 뭐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니 내가 물기름 살아야 된다고? 내가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다시 다른 맘 먹고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았으니 나를 살려줬으니 일단 나를 살려줬다는 자체가 이미 나의 가치라는 것이며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며 나를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일 수 있었던 그들이 나를 살려줬는데요. 그럼 맡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양을 불러놓고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기도합시다. 이런 사회 가세요. 이런 비전을 가지세요.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나한테 맨날 힘든 거 맡기고요.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재뽑기에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배에 던지라고.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너를 던짐으로써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던지라고. 그러나 요나는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사실 요나가 던져진 곳은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으며 사명의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편 온전히 맡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 소견, 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지. 하나님 사실 내가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난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없으면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니 나의 기도 가운데 더 크게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며 주께 나를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단순하잖아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려도 안 가려집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빨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소서 살려주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맡기는 신앙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은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앞에 제가 말했듯이 23절에서 저주를 받나니 했지만 사실은 그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었으며 축복이라 그랬지요. 그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 종이 되고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거야라는 은혜의 축복의 조건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거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짧은 머리로,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이 짧은 경험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계산하고 재보고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며 가장 값진 것이며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고 나서 25절에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하소서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가장 필요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온전히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자.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0: 아멘 하자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죽입시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줄 건데 너 은혜 받을 거야? 예, 뜻대로 하세요.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죽을 거를 살려주고,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 끝입니까? 그 다음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나님 일을 맞는 그 축복을, 살아나는 것만도 감사한데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그 지경이 없습니다.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은혜는 깊이가 없습니다. 은혜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필요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이라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좀 달라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옆에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여러분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졌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반대로 마음의 문을 닫고 옹졸한 신앙생활, 내가 예전에 해왔던 옛날에 내가 이런 방식, 내 스타일 이런 것만을 고집하면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요, 그 은혜가 역사 안 합니다. 역사에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연약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긴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겁니다.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위대한 은혜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최초의 한글 성경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특별한 전시회 기사를 보고 문득 떠올려 봤습니다. 성경이 없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글을 배우고 성경을 우리말로 만드셨겠지? 얼마나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을까. 언어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어로 표현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내년 3월 말까지 특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전 안에서 1904년과 1906년에 제작된 초기 한글 성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연세대 도서관과 대한성서공회가 각각 소장해온 1904년 시험역과 1906년 공인역 신약정서가 동시에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초기 성경 모습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서울 가실 일 있을 때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성경 번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윌리엄 레이놀즈 같은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조력자분들로 구성된 성서번역자회가 이 번역을 진행을 했고요. 특별히 한자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한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점이 감동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쉬이 여기는 성경, 그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전하기 위한 누군가의 말할 수 없는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강세영입니다.

이 곡의 엔딩 부분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목은 말씀 앞에서라는 곡이었어요. 오늘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한곡한곡 정성으로 띄울 테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와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세요. 오늘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클릭하시고 울산 누르신 후 음악꽃 사연창에 사연 쓰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준비한 찬양 함께 들려드릴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함께 들으셨고요. 앞서서도 찬송가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리고 소풍 이렇게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8291번으로 저녁 먹으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가 경북 김천에서 휴가를 내서 제가 있는 곳까지 놀러 왔어요. 예수를 믿진 않지만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 드리러 같이 갔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예배 시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은요. 제 여자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은 주, 꼭 같이 예수 믿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은 주님 돌탕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4주 교회를 나가시면 뭐 공예배 참석, 수요예배도 좋습니다. 금요철야도 좋고 새벽예배도 좋고 주일 오후예배도 좋고 주일 오전예배면 제일 좋습니다. 공예배 참석 4번을 하시면 저희가 방송사에서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은주님 도전 의사가 있으시면 도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1057번으로 고현교회 에베네셀 찬양단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고현교회면 어디죠? 울산에 고현교회가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인지 지역명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0445번으로 음악고 세영PD님 샬롬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신청해봅니다. 건강 다 회복하셨나요?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셨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계속 좋지가 않아서 당분간은 조금 말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목을 좀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 멘트를 많이 못해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제 멘트보단 찬양이 훨씬 은혜가 되니까 찬양 많이 띄워드릴게요.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해주신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릴 땐 성경을 탈탈 털어 한 단어를 꼽으라면 사랑이라고 말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말씀을 조금씩 공부하며 요즘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성경을 탈탈 털어 한 단어만 뽑는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자주 들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모든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당신 자신과 동일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늘어가면

되면 좋겠다. 이 좋으신 분, 이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오늘의 음악 묵상 What a Beautiful Name 함께 나눴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전 세계적으로 발발했을 때이 찬양 영상이 바이럴로 돌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버전이 특별히 좋아서 당시엔 사실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부르는 찬양이니까 특별히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심사하고 분류 작업해서 이제 음악을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찬양을 골라서 넣어주면서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좋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서 음악에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당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들으셨고요. 손영진의 내 맘 속에 있는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세바스찬 뎀니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의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목회하기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장기간 금식기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고 목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가 목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주시고 목양자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장기간 금식기도 하다가 그러면 목회하겠사오니 주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밤새 저의 영적인 노트에다가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저도 직분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저도 목양하고 싶습니다라고 밤새 글을 영적인 노트에다가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편 이 96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를 제가 읽었긴 읽었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몇십 번 읽었기 때문에 읽었긴 읽었지만 영적인 영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시간이 있고 난 후에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시편 96편을 읽을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목양할 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적었던 그 단어와 그 내용들이 아주 고스란하게 있는 그대로 녹아져 있는 시편 96편을 읽으면서
2: 저는 소름 돋았죠. 1,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라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소형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가운데 목양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00명, 2,000명 모인다고 해서 행복한 목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명, 10명 모여져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목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영적인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 좋은 성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내용이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시편 96편 내용이 쓰는 단어가 일맥상통하고 쓰는 단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시편 96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시편은 작가 미상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그리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시편 96편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교회 오면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라고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교회 오면 행복하지가 않네. 노래가 안 나오네. 어 뭐지? 새 노래로 요한의 앞에 노래할지어다.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왜 교회 오면 노래가 안 나오냐면 좋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냐면 새 노래로 요한함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말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교회의 분위기가,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목회했다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냐면 먼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면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즐겁지? 막 노래가 절로 나온다. 와, 우리 교회 오면 막 흥얼흥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와, 왜 이렇게? 이날은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지? 제가 꿈꾸는 첫 번째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가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가 제 첫 번째입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아니요, 저 관심 없어요. 관공서 들어오거나 이단도 성장은 합니다. 이단도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납니다. 저의 관심은 행복한 교회, 안정감이 있는 교회, 어떤 상처도 싸매지고 아픔도 치료당하고 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 그런 교회를 제가 꿈꾸고 있어요. 저의 비전을 나눠야 여러분들도 알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성령님이 어디에 강림하죠? 교회에 강림합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머무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즐거운 교회. 그래서 학수고대, 이 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주일날만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아니 왜 이렇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나? 뭐야, 이제 화요일이야? 아니 이제 목요일이야? 주님 만나는 이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의 얼굴 보는 이날이 이렇게 안 오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예배가 수요 예배. 아니 주일날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 중간에 한번 만납시다, 예배합시다. 아 좋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좋죠. 수요 예배 가지고는 모자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금요 철야 예배 안 되겠다. 매일 보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매일 보자. 그게 새벽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 교회 안정감 있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냐면 야호! 환호를 지른 만큼. 우리 한번 따라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박해 보일 수 있으니까. 15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와호! 와!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와호! 할렐루야.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0: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면 뭐를 질렀대요?
1: 환호성.
0: 감탄사.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1: 여러분들,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세상사에서 가장 기쁜 일이 아마 로또 정도 당첨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확인하면 14, 2, 3, 4. 어, 됐네, 됐어.
0: 누가 이래요? 되자마자 뭐라고? 와! 와!
1: 우리는 로또 당첨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
0: 아,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점프하고 막 뛰고 막 즐거워서 기쁘고 와 막 맥스탈 붙잡고 안에 맥 막 됐네 돼서 막 이러고.
1: 우리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도 안 기쁘십니까?
0: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이 순간 기대가 안 됩니까? 다윗은요 환호성까지 질렀대요. 너무 기뻐서.
1: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0: 좋아하는 요일 여러분들 물어요. 좋아하는 요일 물으면 저는 월요일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는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아닙니다. 이날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인연이는 우리 장로님과 어사님, 칠사님 만나 뵈는 이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요일,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와, 예루살렘에 막 기쁨이 있었대. 이러한 기쁨이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대. 왜냐하면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날, 이날이 어떤 날이냐?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날, 예수의 피값으로 예배드리는 이날, 이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0: 와, 오늘 복받는 날이네. 그럼요. 복받는 날이죠. 내 죄가 사해지는 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되는 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
1: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내가 복받는 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 왜? 내가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축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의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0: 구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10분간 설명드린 이 내용이 한 구절에 있는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이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1: 그래서 금요철 예배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목사가 은사가 있어서 아닙니다.
0: 제가 무슨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1: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냐. 어떤 상처받은 영혼도 우리 교회 오면 상처가 싸매지는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

위로받고 기쁨과 소망을 얻어가며 영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 오늘이요. 영적으로 가장 많은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의 이 중보기들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날, 그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울산제일성결교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장소요. 예배드리고 주일날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6편 2절에서 3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위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이 지은 시편 96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참 기쁜 날이라, 행복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전파하라, 선포하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와 전도와 사랑 나눔에 있는 줄 믿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와 전도에 있습니다. 하늘의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유언 아닌 유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컴 오셨죠. 리컴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전도하라, 선교하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 선교, 사랑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먼저 된 줄 아십니까? 오, 목사가 됐네? 장로, 권사, 집사 됐네?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냐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된 겁니다. 왜 나를 먼저 불러주시느냐. 야, 너 아직 믿지 않은 이가 친척 그분, 네 이웃, 그 사람들 불러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리로, 복받는 자리로, 구원받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먼저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요. 아니 모시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 삶 중심에서 택시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수님 자랑 교회 모시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안 모시고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 삶 중심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좋던데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만나고 저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 삶 중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것이 선교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쓴 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회라면 선교 중심, 전도 중심, 사랑 나눔 중심, 다만 저는 흔적을 남기는 걸 싫어합니다. 막 사진 찍고 기사화하고 막 성결신문에 울산제일교회 누구누구 학생 어느어느 기관 어느어느 공공기관 막 도와줬다 막 열어놔하고 증거 남기고 흔적 남기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 저도 제 사비를 털어가면서 선교, 전도, 사랑 나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좋은 성도, 두 번째 선교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96편 6절에서 7절, 시편 96편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대요? 그의 성소, 성소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제가 목회 때 하나님

저는 프로그램 중심, 아니면 뭔가 센세이션 하거나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진중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이게 자랑이라니까.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드립니다. 금요철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는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자꾸 예배를 패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랑에 빠지면 봐도 봐도 또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려도 또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에게 사랑에 빠지면 예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예배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역대하 29장 7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낭실문은 지성소와 성소로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문, 문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켜놔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 자꾸 예배를 피한다고? 아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자꾸 예배를 피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봐라,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너무 아픈 교회의 흑역사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흑역사 공명정대한 공평한 시선에서 보면 그때에도 시간제로 식당 문 다 열었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뒀지만 매일 술집 문 다 열었고 영화관, 직장, 버스, 전철, 백화점, 시식 다 문 열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 쓰고 2m 거리 두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목사님들이 자처해서 한국교회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 죄값으로 18,000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20%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적어지니까 선교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형님 뻘 같은 분들이, 작은 아버지 같은 뻘 된 분들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 형님 같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살려달라.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 때, 재정적으로 큰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선교비부터 끊으면서 이렇게 도무지 목회를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아 목사님 힘 닿는 데까지 제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요. 목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왜 18,000 교회가 사라졌느냐?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느냐?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안 드릴 때, 낭실문을 닫았을 때, 촛불을 껐을 때, 제사를 안 드릴 때 요한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전에 장기 금식기도 하면서 이미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만나는 일에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 아닌 것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0: 그런데 본문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편 96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6절 말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받았던 왕들의 특징.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느냐? 똑똑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정직해요.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보실 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6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왕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아니, 1,000번째가 아니라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이 없는 마음. 지금 물질을 강조하는 설교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풍부해서 셀 수도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셀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증량할 수도 없는 사랑의 고백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자, 예배자 하죠. 예배자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힘든 것은 쉽고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싶고 나에게 맞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조건을 세운 그 조건 하에서만 순종하려고 하고 아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계산적이고 안 되는 것도 맞고 조건적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순수하게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예스, 하나님이면 나에게 가장 좋은 분,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제가 읽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어떤 고백이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내가 환난 중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내가 환난 중에 왕이 됐긴 됐지만 압살롬에게 피신당하거나 아니면 전쟁 가운데 포위를 당하거나 신하 가운데 배신자가 생기거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내가 환난 중에도 넉넉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안정감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노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쓴 영적인 노트에 보면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선교 중심 그리고 전도 나눔 중심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거나 내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뒤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 밥 먹었다고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얼러나 일어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밥 먹듯이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타낼 것도 없어요. 세 번째, 교회는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사랑 중심의 교회, 그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국에 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굿뉴스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어린이들을 포함해 울산 지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찬양과 말씀, 어린이를 위한 축복기도 순서에 이어 뮤지컬 홀리시어터 미운오리 토리의 꿈 공연과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합창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6-9967번, 지역번호 052-266-99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 나눔의 시간, 사랑의 바자회가 열립니다. 소품, 의류, 가전, 주방용품 등의 기증물품과 천연염색, 천아트, 목공예, 꽃 모종 등 체험부스가 열리며 다양한 먹거리 나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웅촌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7-0146번, 지역번호 052-277-0146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열린문교회에서 531 어린이복음축제 해피투게더를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깡쌤의 벌룬쇼와 대형 에어바운스, 각종 먹거리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1004번, 지역번호 052-237-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암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주군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귀영화의 대명사 같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람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길바닥에 널려 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도요, 속이 텅 빈 것처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직장생활 막 목을 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해보기도 하죠. 뭐든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해결이 쉽사리 되지를 않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달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동물은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 다음 것이 생각나요. 육신의 배가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바람도 쐬고 꽃 구경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로 나와야 된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

0: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싼 게 빚이 떡이란 말처럼 우리 공짜는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값을 매겨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지식인이셨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지성에도 만족이 없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말라 평생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깨달으시군요.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마음속 헛헛함과 공허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평균 30번 정도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개 2만 5천 마디, 여자는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동안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을 적어보면 50페이지 정도의 책 한 권이 되고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말은 400페이지 책 45권 이상으로 엮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말,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끔 실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말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말을 고르게 하고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1장 20절 말씀이에요. 말도 곱게 하고 행위도 온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듬뿍 받는 우리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

예,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저녁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도 이 땅의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자, 첫 곡은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그 주권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며,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달빛 마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이어서 듣습니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김상진, 달빛 마을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조금 호흡이 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들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도 조금 길어서 저는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이 찬양으로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랜드의 웨이메이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을성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을성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하라.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하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가운데 말하듯 하십시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분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성급하게 또는 거짓 맹세로 예사롭게

즐겁게 사용하는 것은 곧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질지도 모를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할 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신실하게 말하라.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조심해서 하고,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훈계할 때는 부드럽게, 용서할 때는 자비롭게, 약속할 때는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봉사에 대해 보상해 줄 때는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가 행한 덕행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풍성히 보상해 주십시오. 행동 다스리기.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악은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쓰라린 회개 없이는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절대 놓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은 후에는 먼저 우리가 할 수고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일의 성공 여부를 맡긴 다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두려워하라. 악한 일을 하려는 유혹에 빠질 경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예처럼 사탄의 천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자를 혐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어떨까? 내 양심과 지식에 반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죄를 저질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계산할 때 그분의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요셉처럼 비록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죄에서도 도망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만일 우리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의 죄를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 공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만천하에 공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수치를 두려워하는 만큼 은밀한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모든 죄를 피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찬성하는 특정한 죄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간교한 마귀는 많은 죄로 사람의 영혼을 꽉 움켜쥐고 있듯이 한 가지 죄만으로도 우리를 꽉 움켜쥘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죄를 피하는 것만큼 죄 지을 여건 또한 피하도록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선을 행할 때 비록 선을 행할 수단이 부족하거나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단이 제공될 경우 먼저 그것이 정당한지 확인한 다음에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정당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것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반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편 위에 그분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천상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즉, 최선을 다해 수고하되 그 일의 성사 여부를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수단을 이용해 성공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유익을 얻는다 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동이나 수단이나 수고나 무엇에든지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양심이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선한 것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동안에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하여금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억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한 우리는 원수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히 살기를 원한다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진실로 회개하고 현재의 시간을 경건하게 열심히 살며 미래의 시간을 위해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하게 존중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그 위치에 합당한 예우에 따라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위대함보다는 그의 선함을 더 존중하십시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에게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즉,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증거로 경건한 삶에 박차를 가하라는 격려로 간주하면 됩니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먼저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Ernie Hasse의 Oh What a Moment 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무엇보다 그분 자체를 좋아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씩 바로잡아주시고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왕연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빈들의 자유한 사람,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Here I go.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샘옥의 Here I Go, 스티븐 커셰프만의 Dive,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가는 뭐 일종의 절차가 아니라 그분을 중심에 들어가는 두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져서 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소망과 갈망도 정리되고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저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깊은 소원을 또 이루어주십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기뻐하라, 강명식의 기뻐하라,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이길승이 부른 하나님 한 분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폭포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평소에는 말라있을 때가 많지만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감상하다 보니 제 안에도 시원한 생명수가 폭포처럼 흘러넘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조차 어려울 그때, 그래도 작은 신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점점 채워져서 마침내 폭포수처럼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주님으로 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김현진의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선한 능력이고 그리고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져 갈수록 우리 안에 선하고 또 충만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그리고 계속 강해지지 못해도 주님은 주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쓸 뿐이지요. 자, 오늘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 거하고 계신지 주님을 사모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이어서 지명연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한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신치라신추였어요.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홀리원과 지미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말씀이지요. 그러자 주님은 큰 용기를 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 안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나라를 니고데모가 보기를 그리고 들어가길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유대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말씀하신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신 이 나라는 몸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나라, 그런 다음에는 그 영으로서 주와 함께 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이곳에서 주님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옹기장의 성령의 리듬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4회 수상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이어서 함께 하시죠.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예찬 남성 중창단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영원히 찬양드리세 예찬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129번님의 문자 사연 보내드립니다. 마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이제 해야 할 일들 다 끝내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방송 들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네요. 뭐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에 아픈 동생이 있다 보니 이 동생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늘 바쁩니다. 제 동생은 6년 전 크리스마스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오른쪽이 마비되고 인지 능력과 언어 장애가 있어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지만 동생 손발이 되다 보니 바쁘네요. 갈수록 힘듭니다. 지쳐간다고 해야 할까? 교회와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늘 외딴섬 같습니다. 유일한 동반자가 극동방송이라고 하셨네요. 24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매일을 살아냅니다.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프지만 동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순 없지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로 삽니다. 제 삶은 실패자일지라도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레이스 투 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문자 사연이 참 귀합니다. 제가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지만 신실하신 그 주님 믿고 계시는 129번님.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는 건 맞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 실패 없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공한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129번님, 그리고 동생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그레이스 투 유, 또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쉼의 시간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은 없지만 제가 한곡 준비했어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장성찬의 연주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렇게 두곡 찬양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

0: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찬양 사역자 강중현이고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을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여름의 날씨가, 누가 뭐래도 여름의 날씨가 된 듯합니다. 비도 온 날도 있었는데, 비온 날도 이제는 후텁 지근한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여름으로 들어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긴 옷들은 전부 다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그리고 이제 얇은 옷, 또 반팔 옷을 꺼내서 입고 다니는, 본격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롱 없나요? 제가 장롱 깊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장롱이라는 말이지 안 쓰나? 갑자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옷장이라 그러죠? 네, 옷장. 뭐, 네,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세대는 아마 다 장롱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장윤영의 미제레레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우리는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고백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구하는 모든 이에게 싫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함께 이한 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경험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곡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지요.

오영은의 왜 당신은 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강명식의 고멜의 노래였습니다. 두 곡이 전부 다, 이게 두곡 다, 찬양하고 있는, 담고 있는 노래의 가사의 의미는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날 사랑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어느 때는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정말로 스스로를 봤을 때,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실상 그런 시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이 그런 때는 오게 되죠.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참 죄송하게도 기도가 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엉엉 울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 주셨잖아요. 고멜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한 번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너무 많은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많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야, 넌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야, 그러면, 야, 너 진짜 안 믿는구나, 너는. 넌안 되겠다. 그 이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전히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얘야. 또 어느 때는 큰 소리로 굉장히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땐 가끔 혼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혼남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혼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대체 이 사랑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 놀랍게도 그분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또 소리내서 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 기도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들으시니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음악으로 치자면 베토벤이나 바하의 음악과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으로 치자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다빈치, 라파엘, 렘브란트나 고흐의 영감 있는 작품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도저히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팔복 설교도 너무 수준이 높아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너도 할수 있어 라는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할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보규의 주는 달려가서 세우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앨범 제목이 진짜 끝내줘요. 이거는 끝내준다고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앨범 제목이에요. 너무 좋죠. 김보규의 그 주는 달려가서 세우리는 곡의 제목이고요. 이 곡이 담겨져 있는 앨범 제목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참, 너무 이름을 잘 지어서 감동이네요.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느 때는 그랬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 가지고 좀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좋은 얘기하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교훈과 이제 훈화의 말씀을 하는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굉장히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만 그런 분으로만 만들었던

자들도 있다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은 본인이 그렇게 못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런 일이 많죠. 근데 또 그것을 또 인정하고, 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과 실제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그 맡기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애쓸 때, 세상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죠. 그리고 거룩한 도전과 그 기쁨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 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곡더 드릴게요. 나무현이 부릅니다. 욥의 기도.

나무엔의 요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달빛 가스펠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요일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또뭐 금요일까지는 나영환 전사님의 달빛 가스펠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토요일 주일 방송에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오늘 또 내일 이틀간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잘 모아서 그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전달해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배달해 드립니다. 신청곡도 배달해 드리고, 사연도 읽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마다 모아 모아서 방송을 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3일이었죠. 5월 23일, 1시 땡 치자마자 04초에 501호님께서, 501호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위럽 집회 간답니다. 신곡 나오면 틀어주실 거죠.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늦었어요. 네, 4초 늦으셨어요. 네, 뭘 조금 늦어요. 와, 진짜 좋으셨겠다. 다녀오셨으면 다녀온 후기도 좀 올려주세요. 위럽의 곡은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5005님. 또 아이고 네. 또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411님. 네. 오프닝 멘트. 오프닝 정말 좋네요. 시편 27편 1절. 네. 맞습니다. 8411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와, 저 장윤영 사모님 바닷길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 장윤영 사모님의 미제렐에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장윤영 사모님의 곡들을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6997님. 긴 사연을 주셨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추려서 읽어드리기가 좀 그래서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온 땅에 우리나라 산과 바다와 산천 초목 위에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을 바다로 에워싸오고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

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반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이 포근한 음성, 감미로운 멘트와 예수님의 사랑을 속삭이는 강중현 PD님의 국내 CCM으로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실 줄다 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밤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6997님 정말 감사합니다. 6428님, 저희 왕 애청자시죠. 5월 23일 날, 막 거의 마지막 때 보내주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찬양에 한국에서의 이 시간 듣기는 기적에 가까운 점점점 필요하면 일상에서의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8박 9일간 일본 여행도 감사합니다. 오, 네. 8월에 오픈 정기전 작품도 끝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와, 8월에 정기전을 하시는군요. 이번 달 마지막 날에 미국으로 가는 일정, 모든 일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새임 주시길 기도합니다. 6428님. 건강, 건강, 또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4일 날. 더 늦으셨는데요? 땡 1시 1분 12초에.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오개로님, 제가 감사합니다. 6002님, 오프닝 찬양 제목 알고 싶네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24일 날 오프닝 찬양이 뭐였냐면요. 찬미워십의 찬양이었어요. 찬미워십의 찬양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라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네. 성전 문전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좋으셨죠?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사모님의 신청곡은 제가 오프닝에서 이미 들려드렸고요. 사연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선물 한곡 준비했거든요. 원래 원곡은 민호기 목사님의 곡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커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부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송정미의 희망가였습니다. 네. 송정미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이 찬양,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게 뭘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뭘 하실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때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오래전인데, 아마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캠페인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팔목에 띠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뭘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때려주실까요? 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 다확 뒤바꿔 놓으실까요? 네, 그런데 이런 소원과 이런 바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돼서 지금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오셔도 예수님은 아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힘써서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분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국내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그 찬양 소개해드리고 전 물러갈게요. 강성은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 그리고 소망의 바다 1집입니다. 소망의 바다. 두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 땅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끝자락, 초록의 깊이가 한층 더해진 토요일 새벽입니다. 꽃향기에 취해서 시작했던 5월이 어느덧 여름의 길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혹시나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 곁에 소중한 풍경들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새벽 이 시간은 잠시 멈춰서서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예뻐서 고맙고 귀해서 고맙고 함께 있어서 고맙다. 5월은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인사뿐이다. 네, 나태주님의 5월의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가족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또 섬길 이웃이 있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달. 5월이 이제 벌써 또 훌쩍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4장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방의 군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붙들어 억지로 그녀를 범하고서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련모하니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부드럽게 달래었다. 그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나의 아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아직 짐승들과 함께 들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왔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들에서 돌아왔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과 더불어 누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하몰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그대의 딸을 련모하니 청컨대 그녀를 그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하시오. 이로써 그대들은 우리와 통혼하여 그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딸들은 그대들이 취하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소. 이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들은 거기에 눌러 살며 거래할 수 있고 거기서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면전서 내가 은총을 입기 바라노니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소. 아무리 많은 지참금이나 폐백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그대들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드리겠소이다. 그러니 소녀를 내게 신부감으로 내어주시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내어줄 수 없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우리와 같이 되어 그대들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로서 이 일에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대들에게 내어주고 또 우리가 그대들의 딸들을 데려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그대들과 더불어 살 것이니 마침내 우리가 그대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오. 그러나 그대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이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쁘게 여겼고 그 청년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에게 련정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서 비할 데 없이 존귀한 자였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합하게 하여 그들로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거래하게 합시다. 보시오. 이 땅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넓으니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내어주도록 합시다.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한 민족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들이 할례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 모두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요. 그러자 성문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마침내 사흔 날이 이르자 그들이 통증으로 괴로워할 즈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가지고 부지 중에 그 성읍으로 엄습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친 후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끌고 나왔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약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들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모두 탈취하였고 저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고 그 집안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략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곤경에 빠뜨렸으니 실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내게 속한 사람들은 그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멸절되리라. 이에 그들은 그가 우리의 누이를 마치 청녀 다루듯이 다룰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34장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의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 땅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빨갱이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 저와 함께 만났던 탈북민들 중에서 그들이 북한 땅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북한이 현실을 저는 그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북송된 것은 북한 땅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선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가 참석 못하면 제가 살았던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 끌려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북한 땅에 다시 북송돼 갈 때는 북한 땅에서 나가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다시 들어온 것을 저국에서는

일렬이 함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모든 결함을 다 반성을 하면 저국의 어머니 당은 당신들 용서한다. 이 말을 믿고 저는 북한 땅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북한 땅에서 다시 한번 살려는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인생이 바뀌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면서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보위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잡혀 나갈 때도 결코 저국을 나는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취급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북한 땅에 잡혀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저국 반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게 되더라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저국을 반역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실은 어떤 물건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좀 만들어 보려고 나간 것입니다. 암만 발버둥 치고 말을 했어도 저는 저국 배반자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청진 도시라는 데를 다시 넘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또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탈북민 자매님들이 많이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온 친구들도 있고 또 중국 땅에서 임신해서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남는 친구가 23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안에서 많은 고통과 이런 유산을 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친구는 임신을 하여서 제가 들어간 지 3일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는 순간에 그곳에서는 그 아이를 일단 죽이진 않고 빌 보자기에다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닐 보자기에다가 싸냐? 차라리 저 애한테 젖을 물려주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나 살리자고 말을 하는 순간에 저희도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저희가 같이 무릎 꿇고 있는 그 방에 구석에다가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목숨이 팔에 목숨 먹다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모금 안 먹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빨로 우리가 끊어준 그 탯줄 안에서 보사기 강포에 쌓여있는 아이가 3일을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젖도 못 먹은 그 아이가 아애애 하고 우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희 아이를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중국에 들어갔다. 기 때문에 저희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져 가지고 애기 울음소리 날 때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해도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이곳에 벼락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갔더라고요. 저희는 울 수밖에 없고 3일 후에 애기 엄마는 자기 고향인 함흥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기를 낳은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건 옥수수 멀건 그 중물 위에 그빈 물만 떠서 그 애를 줬는데 그 애도 그래도 애기를 낳았다고도 젖가슴에 젖이 부르니까 애는 가슴을 감싸매 밤새로 웁니다. 애기는 저도 한 모금 먹지도 못했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일 후 애기 엄마가 나가게 되니까 그 애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 애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저희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나이든 아주머니를 불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물바게트에다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죄는 내가 다 받겠다. 하지만 나도 시켜서 어쩔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날 용서해다오 하면서 그 엄마가 저희들이 있는 앞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물속에다가 엮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저희들은 정말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북한 땅은 능히 그럴 수가 있는 땅이었고 그 안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안에서 품었던 북한에 대한 환상, 북한에 대한 믿음, 나는 다시 북한 땅에 가서 살겠다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으로 탈출을 했다가 두 번째 다시 또 북한 들어가게 됐지만 그때는 제가 제 인간의 힘으로 탈출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저는 두 번의 북성을 통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남조선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별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중국에 처음에 와서 중국이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보던 불빛이 중국 땅에 환하고 그 중국 땅을 한이 비춰서 우리는 아, 지상낙원이 여기거다.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 아니고 지상천국이었어요. 밤이 돼서 더 찬란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는

제일 처음에 저를 교회를 인도했던 친구분이 주안장로 교회라는 데를 저를 처음에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만 많고 저희가 가도 누가 쳐다도 안 보고 하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어찌 보면 좀 사람을 알고 싶고 또 본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줄까 하고 갔는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가보니까 그 교회라는 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한번 가고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교회를 인도받은 것이, 제가 식당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 식당에 오셔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교회를 가봤냐고. 저는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별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전도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아,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라고 해서 사실은 뭐저 제주도나 뭐 신도처럼 놀러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전도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래요. 그래요? 그럼 나 전도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같이 갑시다. 갔는데 다음날에 어디로 오래서 갔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 전도 간다면서요? 했더니 저를 전도해서 가신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전도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영어도 모르면서 갔다가,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교회 분들은 또참 관심을 또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제가 집 주소를 일단 우리가 들어가면 새 카드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와서 계속 문 두드립니다. 그분들과 맞서 싸웁니다. 내가 여기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뜻으로 왔고, 나는 김일성이란 인간한테 내가 충성당했다가 우린 배신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란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 마음, 난 당신 마음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뭔 잘못해서 나를 자꾸 비판하려고 오는 것처럼 왜 자꾸 몰려오는가? 오지 마세요. 정말 그분들과 많이 싸우면서 지치니까 그분들이 정말 두석단을 오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2012년도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저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눈 떠보니까 병원인 겁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제가 3일을 사경을 헤맸는데, 지금도 너무나도 기억이 뚜렷이 나는데, 큰 넓은 방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분들이 또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된 분이 그 흰승을 주면서 같이 이 복장을 입고 여기 같이 눕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왜 같이 누워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기 누우면 엄청 편안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나도 좀 편안한데 가고 싶네? 그래요? 편안하면 나도 같이 가지요. 뭐 누우려고 하는데, 저 앞에 흰 옷을 입고 수염이 있고 구부러진 지팡이를 쥔 그분이 서서 벽을 땅땅 두드리면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아직 너는 그곳에 있을 때 아니다 하셔서,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여기서 너무 편안하니까 여기 갈 거다 했더니,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 눈앞에 정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후에 그분이 저를 수술해 주신 박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에서 장파열 해가지고 0.01%의 그 확률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살아난 사람이 저라고, 그리고 0.023%의 기적을 가지고 저를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장파열 수준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기가 다 훼손돼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끼워서 맞춰가지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때 내가 이거 들었던 그 목소리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자꾸 기억을 했다가, 9일 만에 다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몸에 다 이게 물주머니 타고 내려가서, 피주머니 타고 내려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밤은 자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운동을 하래요. 장 운동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장 운동을 하라니까, 못 걸으면 휠체어로 아예 밀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20일쯤 버티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밤새 안 자고 계속 돌다가, 거기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못 자고 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잔다니까 그분이 저를 그러면 한번 이 위로 올라가자 그래.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편안할 때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프니까 따라 올라갔더니 그것이 이렇게 기도실이대.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제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란 분이 계시면 저 여기서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고 정말 음식을 삼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은 그저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인사뿐이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고맙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마음들은 이 새벽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초대교회 한창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죠. 친애하는 황제폐야,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자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해를 피해 예배하기 위해 도망갔던 카타콤의 벽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 감히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요. 주변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함께 했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번에는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서 삶의 중심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언급돼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인간의 죄악으로 생겨난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들을 고쳐 놓으셨습니다. 육체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억압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한 인간은 예수님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목을 보니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에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광주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 음성 외에는 이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함께 나누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분단의 장벽을 넘어 사랑과 복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성경 구절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구를 거두고 서로를 향한 기도의 손길, 축복의 손길,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내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남과 북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멘. 선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북한의 IT 노동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1: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탈취라든지 위장 취업 이런 걸 통해서 외화를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막 이런 거 있는 건데.
0: 그쵸.
1: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약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것들이 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개발자인 것처럼 꾸미서 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개발 일이 늘어난 점을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수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주변에 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제 또래 친구들도 이 관련 사건만큼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1: 네네.
0: 가짜 이력서로 취업하고 면접을 본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1: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 이력서로 취업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혹은 재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훔친 신분증, 뭐 가짜 이력, 그리고 조작된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뭐 기업에 들어가고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미 파악을 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재무부는 이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은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까지 같이 간섭을 한 거면
1: 네.
0: 미국까지도 진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요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뿌리는 이제 북한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인인 것처럼 혹은 뭐 중국인, 동유럽 개발자 혹은 다른 나라 프리랜서인 것처럼 온라인 프로필을 만듭니다.
0: 네.
1: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어디 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1: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유명 회사 경력이나 개발 능력을 넣고요.
0: 네.
1: 사진이나 이름도 실제와 다르게 꾸밉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뇌물 주고 산 사람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도 이렇게 꾸미는 거죠. 때로는 실제 사람의 신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훔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은 원격 근무의 허점을 노리는 건데요. 회사는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북한 IT 노동자는 화상 면접이나 이메일, 채팅, 코딩 테스트만 통과하면 실제 위치를 숨긴 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 IT 노동자들이 무려 100개가 넘는 미국 회사에 취업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0: 참 이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100개.
1: 네.
0: 그것도
1: 진짜
0: 미국에서.
1: 원격 근무를 이렇게 원하는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0: 그리고
1: 이게 100개 네. 넘고 뭐 반 개, 뭐 천 개, 수천 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북한 당국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이거를 노리면 우리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북한에서도.
0: 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딱 그 실무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추가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1: 네.
0: 그리고 프로필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탈취를 했고
0: 네.
1: 내가 이제 가짜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0: 그 자금이 이 인류에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한 사람의 그 돈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이 문제의 틀을 좀 없애는, 차단하는 방법들이 계속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 김정은 시험법이라는 것도 등장했잖아요. 이게
0: 네.
1: 참 떠들썩했죠.
0: 그렇죠. 일부 기업이나 개발자들 사이에서 위장 취업 위심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김정은을 비판해 보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로 의심되는 지원자가 이런 질문을 받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거나, 막 얼굴이 붉어지거나, 말을 못 하거나, 말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1: 그렇죠.
0: 말, 비판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을 끊는 모습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저도 이게 한 영상을 봤던 게이 말을 하자마자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북한
0: 네,
1: 주민이.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욕을 해야 끊어야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1: 근데
0: 방식입니다.
1: 이렇게 뭐이 시험법이 아니더라도 통과가 된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0: 네.
1: 이 위장 취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직접적인 사례가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첫째는 이제 금전적 피해인데요. 회사는 정상적인 직원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북한 IT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법률 비용도 있고 보안 점검 비용도 있고 시스템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그냥
1: 네.
0: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업을 보장해뒀는데 그 사람이
1: 그렇죠.
0: IT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1: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니까.
0: 그렇죠. 이걸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 기업이 피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어떤 사건에서 피해 기업들이 감사와 시스템 복귀에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돈은 10억이 넘는 14억 뭐이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죠. 둘째는 이제 보안 피해인데요. IT 개발자는 회사 시스템 깊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스
1: 그쵸.
0: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내부 문서, 결제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IT 노동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민간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미국 재무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실 이게 그 회사 아이디 하나만 있어도 들어가기가
0: 그렇죠.
1: 쉽고,
0: 맞아요.
1: 회사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드는 생각이
0: 네.
1: 그 대표의 관련 정보, 뭐
0: 그렇죠.
1: 주고받은 이메일들, 휴대폰 번호, 주소록만 해킹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노트북 팜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직원에게 보낸 업무용 노트북을 조력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그냥 모아두고 북한 노동자는 이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4월과 5월 발표에서 미국인 조력자들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왔고 피해 기업들이 큰 보안과 이 비용과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노트북 팜이라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데요.
0: 네, 노트북 그런 뭐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핵심 장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국에 사는 개발자를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1: 네.
0: 노트북을 미국 주소로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노트북은 조력자 그냥 집에만 놓여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거죠.
1: 네.
0: 회사 입장에서는 접속 위치가 미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노동자에게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개발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인
1: 그쵸.
0: 거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행위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침투, 이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현재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IT 인재면 그 어디에서도 꽤 귀한 인력이잖아요.
0: 네.
1: 해외에 보내거나 원격으로 일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네요.
0: 일단 그 북한 당국은 돈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북한은 건설이라든지 식당, 벌목, 봉제 같은 분야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

0: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제재가 당연히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은 어려워졌잖아요.
1: 네.
0: 대신 IT 분야는 국경을 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1: 아.
0: 실력만 있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발자가 해외 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라면 신분과 위치를 숨기기도 쉽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1: 네.
0: 미국의 어떤 회사의 정보도 이제 벌어서 그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무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정보까지 탈출해서 또 국가를 더욱더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1: 네.
0: 식으로 해서 북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돈이 아무리 일반 외화벌이 북한 주민분들보다 임금이 높아도 북한의 그 IT 인재들의 노동자들 개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0: 이게 전반적으로 강제 노동 구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에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요. 뭐 80에서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생활비나 개인 몫으로 받습니다. IT 노동자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당연히 크고 실제로는 그 돈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혹은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1: 이런 현상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될까요?
0: 이 북한 IT 노동자 문제 이제 AI 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 이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1: 네.
0: 더욱더 정교한 방법을 쓰겠죠. 이제 김정은 테스트도 이렇게 AI로 조작해서 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1: 내가 하지 않는
0: 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력서만 속였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음성까지 속이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외신들은 북한 연계 인력이 IT 도구를 활용해서 서방 기업의 채용 절차를 속이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북한 인권과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실제로는 고급 인력 기술처럼 보이지만 감시와 상락 구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노동보다는
1: 네.
0: 당연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외화벌이 체계일 수도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거는 기업 보안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노동자의 임금, 이동, 신분을 통제하는 구조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참 사람을 이용한 북한의 거짓은 또 거짓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북한의 면모가 깨어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의 인재가 되기를 그런 날을 위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랭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흉측하고 손이 오그라붙었어요. 젊은 아내는 그 화재 때문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두 갓난아기, 두 남매를 홀로 키우게 됐어요. 자기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오그라진 손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홀로 시골 외딴 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라 오해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자식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고 너무 낙심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우리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좋다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매는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자식들에게 전갈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 남매는 같이 만나서 함께 물어 시골 외딴 집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마을 노인 한 분이 그 차가운 시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마을 노인이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평소에 당신들의 아버지가 늘 말하기를 나는 화장이 싫다고 내가 죽거들랑 뒷산에 묻어달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찾아와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골을 여기저기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유품을 끌어내와서 다 태웠어요. 불 태우는 중간에

0: 노트 한 권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망록이라고 일기책이죠. 그래서 뭔가 섬짓한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끄집어냈어요. 타다 남은 그 일기책을 아들이 읽게 됐어요. 그 일기 속에는 아버지의 여러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하게 됐는지, 그 손이 왜 오그라붙었는지, 왜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으며 왜 숨어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했는지, 그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손에 오그라붙고 그렇게 된 그것은 바로 자식들인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를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마지막에는 죽은 아내를 향한 편지, 그리고 남매 자식들을 향한 편지, 마지막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죽은 아내에 대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구려. 그날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그러한 날을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두 어린 자식들을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하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서 지금 잘 살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몹시 보고 싶구려. 그 다음에 자식을 향한 편지예요. 너무너무 그리운 내 아들 딸들에게 미안하다. 평생 아버지 노릇 못하고 집만 되어서 그저 미안한 것뿐이고 없구나.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했단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무섭단다,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렸단다. 30년이 넘게. 예.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뒤늦게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효막심하고 결국 불효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도에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와 강릉이 19도, 부산이 17도, 신의주와 서울, 여수, 포항이 16도, 평양과 함흥, 목포와 대구가 15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대전, 광주가 14도, 개성이 13도, 청진이 12도, 해산이 9도, 강계가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2도, 함흥이 31도, 대구가 30도, 춘천과 대전, 광주, 부산과 여수가 29도, 신의주와 서울이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7도, 목포와 제주가 26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나는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고통의 멍에를 벗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삶의 자리를 두고 결국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갈 때는 이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형통할 때는 세상 일로 바쁘다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무릎 꿇는 시간을 뒤로 미루곤 하지요. 그러다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절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비틀거리며 이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난 회개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평탄할 때는 범죄하였으나 자신의 처절한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엎드렸고 수제자 베드로 역시 호기롭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뒤에야 통곡하며 주님 앞에 깨어져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힘과 의지가 완전히 무너내릴 때 비로소 참된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가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을 고스란히 대변해 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갑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로 나갑니까? 내 목을 죄어오는 인생의 멍에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워 내 연약한 힘으로 도저히 혼자 벗어던질 수 없기에 주님 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까? 내 완벽했던 계획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믿었던 기대가 처참하게 깨어지고 하늘을 찌르던 자존심이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려앉은 뒤에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러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의 골방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내가 내 힘과 지혜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나아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0: 나아갑니까? 파멸을 향해 치닫던 내 이기적인 길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자리는 세상 경쟁에서 밀려난 패자들이 숨어드는 비겁한 도피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인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영적으로 빈궁했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부해지고 찢겨 고독하던 마음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실망으로 가득했던 필요한 육신이 다시 일어서는 새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포구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전혀 새로운 항로를 향해 돛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자랑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처입은 사람이 그저 넋을 놓고 숨어있는 정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낙심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온몸이 부서지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그 자리로 걸어옵니다. 왜 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오직 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대단한 자격이나 미사 여구를 갖출 필요 없이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들던 체면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부리던 알량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채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는 내 힘겨운 인생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이며 내 내면에 비대해진 교만을 철저히 배설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 마땅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삶의 방향을 기적처럼 바꾸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애타는 이유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입니까? 사람을 향한 깊은 실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잿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막혔던 사방의 문이 열리고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리고 닫혔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걸 우린 오늘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9개 6331번, 지역번호 052 292에 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 235에 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53장, 새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통합찬송가 353장, 새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 순간이지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한 날을 마친 후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한 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다니엘 3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적 첫 번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장차 세상을 다스릴 바벨론과 메대, 헬라와 노마와 그 외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왕은 자신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은과 놋, 쇠와 진흙으로 상징되는 다른 나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각종의 방법들을 동원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자신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택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힘으로 위협하는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무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면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 하며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아닌 거짓 평안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고 온지라. 여기서 드디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기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왕에게 참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사단은 승리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소한 사람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르렀으니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함하고 멸시하며 죽이려 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앞에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목숨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 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0: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어라 대답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온 그날로부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뿐만이 아니라 혹여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여전히 경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고 또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듯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23장, 새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통합찬송가 423장, 새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

지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몇 주 전에 권사회 주관으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이었습니다. 의류, 자파류, 생활용품, 건어물, 먹거리 등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권사회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모든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물품을 기증해 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당일날 먹거리 장터도 열려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교회의 활기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찬양은 고진영.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 큰 근심과 환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다음 곡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무겁고 짐진 자들은 모두 주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돼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CTS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손영진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공고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전보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련시키시고 그 과정이 끝나면 정금같이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이번에는 박진희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협력과 견제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여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방선거가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대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전국경청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3: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네.
3: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겠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2: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 부터 가전 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된다.
3: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2: 그렇죠.
3: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2: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 회사의 협력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3: 그렇죠.
2: 네.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0: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2: 그렇죠.
0: 네.
2: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0: 아, 그...

0: 생겨. 네.
1: 근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0: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2: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1: 그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2: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엔 예,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1: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그냥 탄탄 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2: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뭐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0: 네.
2: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1: 예. 굉장히 자금도 딸리고
2: 예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네.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0: 그러니까
2: 부장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1: 장로님 네.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2: 결혼하기 전에 했죠.
1: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2: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0: 사업을
2: 처음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0: 예.
2: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뭐 성공 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네.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1: 그런데 부도가 나고
2: 그리고 그런데 그
1: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네.
2: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력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2: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 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0: 가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봉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봉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봉교회에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0: 그렇습니다.
1: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제가 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가
0: 네,
1: 있겠네.
0: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어렵게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지금은 저 먹고 살만하고,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남부러울 거 없고, 그
0: 그렇습니다.
1: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0: 그랬습니다. 남매.
1: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때 뭐
1: 중매.
0: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0: 대구
1: 그러면
0: 사람인데.
1: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쟤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 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쟤인데,
1: 셋째.
0: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2: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그죠.
1: 탄광에서.
0: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

0: 익숙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합니다.
1: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아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 네.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2: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아,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네. 예배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합니다.
2: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로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예.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1: 그래서
0: 인천의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2: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우린 부품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1: 예.
2: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1: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0: 네.
1: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1: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그렇죠.
1: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리는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거 완전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2: 중국이?
1: 그렇습니다. 지금은 케이팝의 그 흉내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봇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0: 네.
1: 거의 완전히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1: 기술도 발전이 됐고 아주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구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뱉기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0: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1: 아, 네. 예, 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네.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2: 네. 그렇죠.
1: 아유,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네. 부부싸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하겠습니다.
2: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0: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요? 내 네. 얘기가 많어.
1: 예, 예.
2: 감사합니다.
1: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0: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특별한 이름처럼 서로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행복한 5월을 보냈겠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생일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6623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처음에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주 기다리는 방송이 됐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신 6623번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방송을 기다린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연에 전도사님은 정말 감동이 되었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기다리며 시간을 맞춰 라디오나 극동방송 어플을 켜고 있나요? 방송을 기대하고 방송 듣기를 기다리며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쥐어린이 어른이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신다는 사연에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방송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통해 만나고 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약속을 지키셨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주님 다시 오시리,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을 만나 반가워요. 나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사람이에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나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0: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죄인이었어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혔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사는 친구가 있나요? 감추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은 없나요?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부끄럼 없이 죄를 지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사는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도 크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짓는 죄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 만한 아주 작은 죄도 예수님은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네시모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의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으세요.

0: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은 용서해 줄까요? 편지를 읽어가던 빌레몬은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나요? 오네시모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네시모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금 조금씩 날마다 변화시켜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거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겠어요.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어린이 로마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미리의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송인데요. 피처링 안다인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챙길 일도 많고 또 기념할 일도 많았던 5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만 해도 결혼을 축하할 팀들이 몇 팀이나 되던데요. 이 축하할 일이 많은 5월, 행복한 일, 기쁜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좋겠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동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연달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요. 덴마크의 복지와 교육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밑바탕의 생각에는요.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보통 사람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더 특별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특별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 맞죠? 보통이 기준이 된다면 작은 감사도 큰 감사로 또 작은 기쁨도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또 누리고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꿈 있는 자유의 내가 여호와를 그리고 이경미의 찬양 기쁜 날 이어집니다.

네,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보통 사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보통이 기준이 되면 작은 감사도 더 큰 감사로 여겨질 테고요. 작은 기쁨도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쁨들, 모든 은혜를 보통이 아닌 아주 큰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여정, 나무엔의 찬송가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5월에 꿈꾸는 사랑, 나태주.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더불어 사는 행복으로 즐겁기만 하네. 꽃을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여.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간다네. 네, 나태주님의 5월에 꿈꾸는 사랑. 꽃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군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실질적인 해답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이 신앙이 되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집 주방과 식탁에서 생생하게 느끼길 바라며 음식에 담긴 성경 이야기와 조리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